가능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호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3 특집 보도입니다. 연변은 영광스러운 전통을 지닌 혁명 근거지 중 하나로 일찍 항일전쟁의 동반 근거지, 해방전쟁의 든든한 후방, 항미원조 전쟁의 전현 진지입니다. 산마다 진달래, 마을마다 열사비, 이는 연변 혁명 역사의 진실한 반영입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로 연결신은 1년의 중대한 혁명투쟁을 겪었는 바 간권 혁명 예정 속에서

0: 수많은 혁명 문물과 유적지를 남겼으며 혁명 문화는 도시 혈맥에 침투되었습니다.
1: 연변은 로혁명 근거지로서 빛나는 혁명투쟁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연변의 여러 민족 인민들은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오사운동 전후 막스주의는 러시아 원동과 상해로부터 연변 지역에 전래돼 선진 청년들 사이에서 전해졌습니다. 1928년 중공 만주성위원회에는 연기련 룡정촌의 당조직을 설립했습니다. 1930년 중공 연변특별지부위원회와 중공 연화중심현위원회가 잇따라 건립됐으며 여러 민족 인민을 영도해 홍색 5월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1930년 10월 10일 조선족 흑집에서 중공 연화중심현위원회 간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중공 만주성위원회의 지시정신에 따라 회의는 중공동만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동만특위로 略칭하기로 결정했으며 려여원이 서기를 맡았습니다. 동시에 중공동만특별위원회 군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며 양림이 동만특별위원회 군사위원회 서기를 맡았습니다. 중공 만주성위원회 지시에 따라 중공 동만특별위원회 지도구역은 연길, 훈춘, 화룡, 왕청, 도나, 안도, 무송, 화전, 어목, 장백 등 10개 현으로 정해졌습니다. 중공 동만특별위원회는 각 현의 군사부를 설치해 유격대와 적위대를 정돈하고 구성했으며 반일무장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했습니다.
0: 중공 동만특별위원회가 설립된 후 적극적으로 당원을 발전시키고 당조직을 확대했습니다. 1931년 4월 24일, 중공 만주성위원회가 중앙에 보낸 보고에서 1930년 10월부터 1931년 2월까지 중공 동만 특별위원회는 6개의 현 위원회와 19개의 구역 위원회를 설치해 완전한 조직 체계를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1931년 3월 통계에 따르면 시키기 위해 중공 동만 특별위원회는 4개 현의 반일 유격대를 기초로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동북항일연합군 제2군과 동북항일연합군 제1로군을 창건했습니다. 중공동만특별위원회는 1930년 10월에 설립되어 1937년 가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 기간 남만성당위로 통합되어 료여원, 동장령, 위증민 등 특별위원회 서기에 지도하에 동북항일군 제2군과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을 이끌고 일본 침략자와 간관투쟁을 벌여 중화민족의 독립과 해방에 중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1: 찬바람이 동북대지를 휩쓸고 붉은 깃발이 무장전사들을 고무하네. 연길 감옥은 우리의 육체를 짓밟지만 가슴 가득 뜨거운 피는 끊임없이 솟구치네. 이 연길 감옥가는 공산당원 리진이 감옥에서 창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 그와 그의 전우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형장에 나가 희생됐습니다. 연길시의 노동자 문화공 자리. 1924년 이곳에 부지 면적이 만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길림 제4 감옥을 지었습니다. 위만주국이 세워진 후 일본군이 인수해 연길 모범 감옥으로 개칭했고 연길 감옥이라고 略칭했습니다. 이는 당시 연변 지역에서 가장 큰 감옥으로 천여 명의 반일 대중과 공산당원이 수감됐습니다. 철창 족쇄는 강철 전사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1931년 초, 중공 왕청현 위원회 서기 기무는 옥중에서 비밀리에 중공 연길 감옥 위원회를 설립하고 탈옥 지휘부를 세워 탈옥 투쟁을 적극 준비했습니다. 1934년 여름, 반일군 중 김명주가 일본인의 모욕에 반항해 리간수에게 매질을 당하자 기무는 앞장서서 단식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날 밤 김훈 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김명주를 즉시 치료하고 리간수의 직무를 박탈한다. 둘째, 기타 환자를 치료한다. 셋째, 대우를 개선해 음식 위생을 보장하며 량을 늘인다. 단식 3일 만에 적들은 이세 가지 조건을 받아들였으며 단식 투쟁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1934년 겨울, 적들은 기문을 불화통화에 차디찬 얼음구멍에 밀어넣었습니다. 리진, 오세국 등몇 명의 당원과 탈옥 골간들이 잇따라 살해됐습니다. 기문은 비록 희생됐지만 기문의 교육과 영향에서 성장한 김명주는 용감하게 중임을 떠맡아 다시 한번 탈옥 작전을 조직했습니다. 1935년 여름, 적들은 단오절에

0: 5일간 연이어 운동회를 열려고 준비했습니다. 때가 왔다고 판단한 김명준은 몇몇 당 조직 간부들과 상의해 단우설 다음날 오후 3시에 탈옥하기로 하고 17명의 탈옥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이는 동북지구 당이 령도한 탈옥 투쟁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로 사회적으로 거대한 영향을 일으켰고 인민 대중의 항일 토지를 고무했으며 동북인민 항일 투쟁사에서 빛나는 한 페이지를 기록했습니다.
1: 연결시 의란진 대승촌의 한 경작지에는 28명 사망자의 유골이 묻혀있는 묘지가 있습니다. 1932년 4월 그들은 이곳에서 일본 침략자들에게 집단 총살을 당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중공 동만특별위원회 선전부장이며 연길고위원회 서기 조기석입니다. 조기석, 별명 조영훈, 1904년 3월 조선 함경북도의 가난한 농민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26년 황포 군관학교에 입학해 군사를 배우고 북벌 전쟁에 참가했으며 4.12 반영명 정변이 발생한 후 동북으로 돌아와 1930년 7월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동만 지역에서 일본 침략자들은 공산당원과 혁명군중을 잔혹하게 진압하여 연길구당위는 두 번이나 적들의 파괴를 받았습니다. 1931년 3월 동만특별위원회 선전부부장 조기석이 연결구당위원회 서기를 겸임했습니다. 그는 반제동맹, 농민협회, 부녀회, 공제회, 공청단, 소년선봉대 등 단체를 조직해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점차 삽국면을 개척했습니다. 중공 동만특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1931년 11월에 조기석은 추수투쟁을 조직했습니다. 수백여 명의 농민들이 대지주 송보성의 장원으로 몰려가 3.7 소장교를 인하할 것을 요구했는데 국자거리 서구 공원 분소 순경들이 들이닥쳐 5명의 담판 대표를 체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기석은 즉시 2만여 명의 농민을 조직해 연길현 정부의 마당 전체를 둘러싸고 시위를 벌렸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연길현 지사는 3.7, 2.8의 소장교 인하를 동의했습니다. 일제당국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군대와 자위대를 모아 국자거리에서 대대적인 수색과 체포를 벌였습니다. 조기석은 용의자로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갔지만 적을 속여 20일 후에 석방됐습니다. 1932년 3월 조기석은 마반산 오암동에서 대회를 열고 일본의 앞잡이 리창순 등 6명을 공판했고 분노한 군중들도 5명의 앞잡이를 사살했습니다. 일본군은 리창순 가족의 밀고를 받고 보복해 조기석 등 28명을 체포했습니다. 일본군은 조기석의 정체를 알고 고문을 가했지만 그는 죽을지언정 굴하지 않는 공산당원의 꿋꿋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932년 4월 27일 일본군경은 조기석 등 28명의 혁명가들을 흙담으로 둘러싸인 마당에 끌고 들어가 기관총으로 난사한 다음 휘발유를 뿌려 불태웠습니다. 당시 그는 28세의 나이로 장렬하게 희생됐습니다. 평화의 시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산당원 조기석을 잊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청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생화를 들고 이곳을 찾아 전쟁 연대의 비장한 역사를 되새기고 혁명선열의 위대한 업적을 추모하곤 합니다.
0: 연길시 서북부의 의라나 협곡 분지는 왕청현과 인접해 있는데 여기에 바로 왕우구 항일 유적 근거지가 있습니다. 1932년 가을 중공동만특별위원회와 연길현위원회 기관이 고성촌으로 이전하고 해란구 화련리의 혁명군중들도 왕우구로 이전하면서 왕우구 인구는 2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932년 11월 2일 동만특별위원회와 연길현위원회의 지도하에 왕우구 구역 제1차 소비트 대표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는 왕우구 소비트 정부 주석과 위원을 선출해 왕우구 구역 소비트 정부를 설립했습니다. 는 왕우구 항일 유적 근거지의 탄생을 상징합니다. 중화 소비트 공화국 헌법과 법령에 따라 왕우구 구역 소비트 정부는 토지, 군사, 경제, 교육, 법정 등 기구를 설립하고 시정 강령을 제정해 항일 민족 통일 전선 정권으로 됐습니다. 1933년 1월 연길현 항일 유격대가 설립됐고 왕우구 유격대가 연길현 항일 유격대에 편입됐습니다. 그들은 각종 기회를

0: 여도와 적들을 습격하고 무기를 탈취해 적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적들을 소멸하기 위해 그들은 석인구의 병기 공장을 세웠습니다. 유적지에서는 대량의 탄피, 폭약, 철사, 도자기 등의 유물이 발견됐는데 특히 병기 공장에서 자체로 제작한 연길 폭탄은 적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1931년 11월부터 1934년 가을까지 왕우고 항일 유적 근거지는 단 2년만 존재했습니다. 중공동만특별위원회, 연기련위원회, 왕우구역 인민혁명정부,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제1독립사 제1단 본부 등 옛 주소와 병기 공장, 병원, 옷 공장 등 유적지는 중공동만특별위원회가 초기에 여러 민족 인민들을 이끌고 영용하게 투쟁한 역사를 견증하고 있습니다.
1: 오늘날 연길의 많은 혁명 유적지는 성급 문물 보호 단위로 확정됐으며 혁명 전통 교양과 애국주의 교양을 전개하는 생동한 교재로 연변지구 유명한 홍색 관광지로 됐습니다.
2: 오늘 프로 이만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순대 떡으로 탈모를 위한 분들을 위해 머리카락을 굵어지게 만드는 뜻밖의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떡알에는 비오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오틴은 모발 성장과 두피 건강 유지에 중요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분이 부족할 경우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모발 상태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B군도 포함되어 있어 두피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철분과 뿐만 아니라 노른자까지 함께 먹는 것이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알아둬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상태는 음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호르몬 변화, 영양 균형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식품에만 의존하기보다 균형 잡힌 식습관과 생활 관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평소에 본인의 입술색에 신경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입술색으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답니다. 건강하지 못한 입술색, 아래 정황에 특히 주의를 돌려야겠습니다. 네, 입술은 우리의 일상적인 음식, 호흡, 대화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중의학에서는 입술색과 형태가 신체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서로 다른 입술색 뒤에 숨겨진 건강 신호를 밝혀냈습니다. 먼저 온백색입니다. 몸의 기혈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입술이 붉고 밝은 색을 나타낼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현기증, 두근거림, 손발저림, 탈모, 그리고 여성의 생리가 적고 양이 적으며 색이 다몽빛을 띠는 등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양 균형을 유지하고 편식하거나 절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대추와 붉은 내피가 있는 땅콩을 적당히 섭취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밤을 새우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청흑색, 즉 보라색입니다. 정상적인 속도로 흐르는 혈액은 이러한 색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몸에 기가 정체되고 혈액 정체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외력 충돌로 인해 운동 손상이 있거나 장기간 움직이지 않거나 폐의 기혈 운동 능력이 저하돼 혈액순환이 불량하고 기혈이 정체됐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답답함, 트림, 가슴 따끔거림 등 증상이 흔히 나타나는데 급성질환, 특히 혈관색전증, 뇌졸중과 같은 혈관성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 경우 평소에 담배를 피우기 좋아한다면 흡연량을 줄이거나 금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깅,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진홍색 또는 자홍색입니다. 에너지 과잉으로 인해 몸에 화기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색이 짙을수록 몸 안의 화기가 큽니다. 평소 현기증, 짜증 또는 두통, 어지럼증, 치통, 변비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때는 매운 음식, 설탕, 닭고기, 양고기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이러한 음식은 체내에 더 많은 열을 발생시키고 체내의 화기를 더 강하게 해 입술색이 더 진해지게 합니다. 일상적으로 여주, 동과, 수세미, 수박 등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해 열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 주위 색소 침착입니다. 몸에 습기가 있는 동시에 신장과 비장이 허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불편함에는 식욕 부진, 소화 불량, 하체 무게감,

배뇨 증가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능한 한 단 음식, 튀긴 음식, 찐득거리는 음식, 날것과 찬 음식을 적게 섭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음식은 몸에 습기가 차게 합니다. 신경과 위맥은 모두 발에서 기원하므로 매일 뜨거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줄이는 생활정보 꿀팁입니다. 먼저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생활비에서 가장 부담되는 부분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공과금입니다. 먼저 전기요금은 대기 전력 차단만 잘해도 확실히 줄일 수 있답니다. TV나 전자레인지, 컴퓨터처럼 자주 사용하는 가전은 개별 스위치가 있는 멀티탭을 활용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는 가득 채울수록 전기가 더 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70% 정도 채워두는 상태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너무 비어 있으면 냉기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전력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수도세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수도세 절약을 위해서는 샤워 시간을 줄이고 설거지는 물을 틀어놓고 하기보다는 받아서 사용하는 습관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매달 공과금 차이가 분명히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도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찬란한 태양도 빗방울에게 자리를 내어줄 때가 있듯이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아픔도 슬픔도 그냥 다 지나갑니다. 네, 사람은 실수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 말고 너무 자책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0: 진정한 인연은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든 순간에도 조용히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멀리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인생에 다가온 가장 소중한 진정한 인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이 많을 때는 사람이 모여들지만 돈이 없으니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멀리 사라지더라.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내 정확하게 알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품 공백번호 보내드립니다.
1: 여보!
2: 예, 뭐 왔습니까? 호텔이 좋아한가? 호텔이란가?
1: 우리 산까지
2: 됐어. 소시하게 되다.
3: 자, 저, 집에 그 용어 생각나요?
2: 응, 부께가 갔다는 용어 그랬다.
3: 대님이야, 부께가 5년 있던 게 큰 돈 벌어왔을 때, 자가용 차를 몰고 왔을 때, 버츠로.
2: 이게 뺀지로?
3: 뺀지.
4: 아이, 뺀지로 돌아가버리.
3: 그 애는 지금 시내에다 크다만 거다 탁 앉혔는데, 한 집에서 5천 원만 투자, 연말에 1만 5천 원이 나온다.
2: 그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3: 아니 이제 저 상점집에서 투자했다. 그짤 우리 동네 한 10집 했다는 거야.
2: 아이 그러면 그 집 떨어져서 몇 만 대단히 잘 살겠습니다.
3: 그래? 내가 어제야 그 애니 만나봤는데 오늘 우리 집 오겠다. 이제 오늘 우리 똑똑이 알아봐가지고 크크크크 끝내듯이 결정하니
2: 우리도 투자하자고.
3: 그렇자고. 아이 너 말이면 남의 집에서는 때마다 돼지고기 쇠고기 먹는데 우리 그래 주식이 잡아먹겠소. 당신 돈은 근심 말고 자자 옥천에
2: 이것이요. 그러면 내 고나근에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요 아래 집에 가서 도대체 무슨 방국인가 똑똑히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래 우리 소개수사
3: 예 그래 예 예
2: 어이구
5: 아 죄송해요. 아이 근데 죄수는 어디를 가느라고?
2: 아네
6: 아 무슨 내 왔다고 술 한 지람 같이 먹이래.
2: 아이
6: 쉬지 말라. 쉬지
2: 말라고.
6: 그 얘기를 하죠.
4: 아, 꼬집이 싫다. 야, 네가 싫은 말게라.
3: 나도.
4: 야, 말게라.
3: 나도.
6: 그만해, 빨리도 가네.
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이 뭐야?
6: 너네 사는 것도 말이 아니구나.
4: 야, 어때? 내 말하던 거 생각해봤니?
3: 그러면 또 준비했어.
4: 돈 준비했어.
3: 어때? 애님이? 내 형님이를 믿지 못해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은 좀 무식해.
4: 오, 알만하다, 알만하다.
3: 아니야,
4: 이런 일이 다 정식을 해야지.
6: 그래야 너도 근심하고 나도 속이 끓이게 돼.
4: 옳소, 옳소. 이거 봐라. 이게 내 이번에 시내에다 공사 안 치는 계획서다.
3: 오.
4: 뭐 집은 높게 놔야지겠다.
3: 매트.
4: 그래서 한 50초 짓고 말지.
3: 50초요? 아, 대단하다요.
4: 이게 이때까지 내 투자한 데서 제일 작은 집이다.
3: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4: 대단하기 참 무슨 전번에는 만리장수 청부하다가 좋아해서 동일하여 못해.
3: 이게 만리장수? 오늘 전화 다음이 쭉 다음 쭉.
4: 지금 세상에 다음이 커야 무슨 큰 노릇아.
3: 그래야 해.
4: 내 이번에 안치니 이 공사는 수야하게 뭐 생산하는가 뭐. 우리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질내 제일 좋은 돼지 사료를 만든다.
3: 돼지 사료?
4: 이 돼지 사료 공사 안치는 첫째 목적은 어? 선량하고 부지런하지만 경제의 원이 없는 우리 동네 분들을 시부의 길로 나가게 하자는 게 둘째는 온 세상의 돼지들이 우리 사료를 먹은 다음에 맛이 딱 들여가지고 자원적으로 우리 동네에 막 쓸어들게 하자는 게.
3: 이야 온 세상 돼지들이 다 우리 동네에 쓸어들면 정말 볼만하겠어요.
4: 응 그렇지.
3: 이야 그때가 우리 동네 세계에서도 제일 큰 돼지꼴이 되겠구만.
4: 응 그렇지. 나 그래서 년초에 어떤 어느 부자나무 몇 마리 가서 세고빌로 1만 5천이나.
3: 1만 5천?
4: 응.
3: 그런데 이게 정말 없어.
4: 야, 온 세상에다 돼지 사료를 늘어놓는데 그 말도 못 벌고 있지.
3: 응.
4: 그래, 내년 초에 이 1만 5천의 부자나무 몇 마리가 또 세고빌.

0: 4만 5천이 나오네.
1: 어떻게 4만 5천?
0: 그 다음에 또 아마 이리 오고. 아유, 진짜. 야, 와이 돈이라면 부여, 자. 어, 그래, 이거 봐라. 이게 정부에서 공급한 경제개발 허가증이다. 어, 그래, 이 사진을 봐라.
1: 사진? 그래요? 수염이 되게 흔히가 아니야?
0: 아, 이게 내다. 아, 그리고 요 중간에 요 수염이 세모란 외국 영감은요, 우리 총회사의 독일 분회사의 회장이다. 아, 이 영감 지금 어디 있는가? 그 독일의 수도 모스크바에 있다. 거기 요 머리 세타양 영감은요, 우리 총회사의 일본 분회사의 회장이다. 어, 이 영감이 이름은 뭐인가? 아즈나모토 다마네기 사이다. 이 영감은 지금 어디 있는가? 뭐? 일본의 수도 와르바시 있다.
1: 일본의 수도 와르바시?
0: 응.
1: 그럼 해님이는?
0: 내가 무슨 그 붙였겠니? 그저 북경 분회사의 회사이지. 그래, 북경에 오래 있다 나가나 각시를 한쪽 각시를 얻었다.
1: 한쪽 각시를?
0: 민족 단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방법이 없군요.
1: 아, 야.
0: 그 아줌마 얼굴에
1: 곱게 생겼어?
0: 곱게 삶을 생겼겠니? 그래서 영화를 한 20개 찍었다.
1: 그래서 갖다 주죠요. 와르바시 모스크바
0: 예. 외국 영감들과 기념 사진 찍은 거 가지고 병말인가? 이게 무슨 일이야? 야, 그래 어때? 생각이니?
2: 어, 그래. 시속 어떻게?
0: 응. 요 계약서에다가 손도사 딱 찍으면 된다. 내 이름까지 다 썼다.
1: 손도사.
0: 자, 어시든 팀이께 여기다.
1: 아야.
0: 어때?
1: 대님이 이 여자 딸 영화에서 농미 지수한테 다 발전감이도.
0: 야, 니 눈에는 내 앞에 지주대 보이니?
1: 아, 무슨,
0: 그런 자. 전화번호니 생각이 수량 같은데, 그럼 그만둬라.
1: 형님, 내 정말 그 뜻이 아니라는데, 지금 내 직장, 아
0: 어? 이제 니 각시 온 다음에 토론해가지고, 그 다음에 결제해라.
1: 그러니까.
0: 야, 정말, 내 요새 동네에 와볼까나, 온 동네에서 니한테 칭찬 자자하더구나.
1: 니라고?
0: 무슨 특별히 각시 말을 잘 들어서 보더라.
1: 야, 오나 또 그 말 앞에,
0: 니나 다 이래더라. 각시 말 잘 들어서 그럼 좋지 뭐. 가재 화목하고 당근 살리고.
1: 내 지금.
0: 야, 야, 기지 말라. 야, 야, 알아봐라. 뭐, 야, 아들아. 너는 그저 앞에서 말 안 듣는 게 큰 모비.
2: 형님,
0: 어.
2: 이게 현금 5천 원. 해봐.
0: 야, 경제지간에 니 5천 원이라면 5천 원 맞겠지, 무슨. 자, 내가 가봐야 되겠다. 응? 저 시내에다 숱한 일을 벌여놓은 게 가서 마저 처리를 해야겠지.
1: 아니, 형님. 왔던 김에 식사 나와가야지.
0: 식사사 어떻게? 내가 어떻게 니한테 별이 끼지? 돈에 아껴라. 응? 딱 쓸 때다 놨어라.
1: 예. 이도야, 우리 집에 집주하고 바꾼 거요. 우리 집에는 어쩌는? 알만하다.
0: 어떻게 하나 우리 같이 열심히 살아보자.
1: 응.
0: 어. 자, 이게 내 북경에 있는 전화번호고, 이게 신화의 방공실의 전화번호다. 무슨 yeah. 이문스러운 게 있으면 저때 전화 쳐라.
1: 아야야,
0: 아 형님에, 어서 바꾸 이래.
2: 어떻게 하나? 부의 동체를 좀 다셔가지고.
0: 그렇겠고, 나도 네 같은 아들이 많길래 잘 살지 무슨.
1: 에야, 달라와.
2: 보자, 이 1만 5천 원은 명년에 투자한 날인. 명년 말에는 4만 5천. 아야 마야, 이 4만 5천이란 게 이게 어디야 이게? 야, 난 이때까지 돈 주는 꿈을 쓸 것 같아. 기껏해야 300원밖에 못 주었는데.
3: 4만 5천. 이게 꿈이야, 생시야, 4만 5천.
4: 어, 내가 왔습니다.
3: 어, 봤어?
4: 그래.
3: 알아, 봤어?
4: 아, 그래?
3: 어?
4: 아, 그 무슨 예, 계약서고, 증명서고, 그런 건 다 있답대다. 아, 또 그러고, 예, 콧대에 마크다 맞고, 물샌느라. 그리고 아바이가 지축은 사진도 있더라, 잠깐. 아, 이런 거 봤으면 될로 진짜 그트루한데.
0: 진짜 나 이제 봐서 진짜 옳단.
4: 정말 그랬으면 우리도 돈만 있으면 투자를 했은 적겠지.
3: 어, 이거 그래서 이제 형님한테 달라 돈 5천 원 틈하게 보냈어. 무슨가.
4: 그 돈은 어디서?
3: 아이, 네.
4: 빨리 알아, 그 돈 어디서?
3: 글쎄, 내 말은.
4: 아이, 네. 조금만!
3: 당신 도달에 땅 안 주면 내 말하게. 내 당시 동의할 거 알고 어제 집에 집주하고 돈 5천 원 바꿔왔어.
0: 아이고,
3: 뭐가 내 말도 없어. 네 5천 원 두 사람 몇 말이 1만 5천 원 없어. 명년엔 4만 5천 원. 이렇게 돈 일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4: 자, 정말. 아, 이래다 5천 원 허망 떼우면 어떻게 하고 그랬다.
3: 떼우래. 이 정도 돈씩 보기는 했는가. 이게 형님 북경이잖아. 이건 여기 시내잖아. 띄우다. 내 띄울 사람이니까 제 남서 보기 와요. 싸게 보.
4: 뭐라고?
3: 야?
4: 이봐셔. 내 지금 여기다가 전화 치고 오겠습니다. 확실히 딱 파악이 있는가 똑똑히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3: 또 영사야 한다. 후에 형님 한 번에 참비스럽소.
4: 무식이 참비로 멀고 있어. 아유 전화 왔다 갔다 한대.
0: 야, 여자들은 남자들이 망신할 때 많습니다.
3: 보다 4만 5천은 어떻게 쓰겠는가? 그렇지. 요도는 가서 3층짜리 집이지. 일치에다는 돼지를 치고, 일치에다는 달고 치고, 삼치에다 계산을 치고, 오늘 또 내 자짜리는 없다니. 아이고, 나도 삼치다 무슨. 그래, 뭐해, 나한테?
4: 아니, 김병호씨, 어떤, 한국에다 전화를 받은가?
3: 무슨 한국. 괜히 한국 각시라도 무슨 가라. 너 괜히 넘었다.
4: 그랬단가?
3: 그래, 좀 마지막에 무슨 말 할때?
4: 아니, 내 한국 말을 안.
3: 그를 읽어라한테, 그를 읽어.
4: 그래서, 예? 내 그 여자 말하는 거, 암송에 가지고 왔습니다.
3: 암송?
4: 예.
3: 전화도 암송했는가? 그래, 뭐해, 나한테?
4: 들으셔, 예?
3: 야.
4: 您拨的电话号码是空号。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소나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업이 쌓이고 쌓여온 것인 것만큼 모든 것에 감사하는 생활을 일상화한다면 그 감사의 마음이 24시간 이어지는 날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힘들게 할 리가 없고,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불안하게 할 리가 없고,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나를 외롭게 할 리가 없다고 합니다.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얻었다면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일광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는 저마다의 속도로 성장합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걸음을 내딛고 누군가는 조금 느리지만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느리게 성장한다는 이유로 세상의 따뜻한 관심과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아이들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발달 지연이나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일반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또 배우고 웃고 성장할 수 있도록 조원이 추구하는 교육의 가치는 무엇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문예유치원 원장 현명화입니다.
0: 네.
1: 우선 먼저 저희 문예유치원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저희 유치원의 현황을 보면 예전 10년 전 또는 5년 전과 많이 바뀌었습니다.
0: 네.
1: 10년 전까지만 해도 교육의 가치와 중점을 아이들의 밝고 씩씩하게 자라는 거, 편식하지 않고 잘 먹도록 하는 거에 중점을 두었었는데 특별히 작년부터 저희 유치원이 추구하는 교육은 아이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0: 네.
1: 얼핏 보면 뭐가 다르지 하실 수도 있지만 세분화해서 보았을 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유치원에서 졸업한 아이들을 3년간 추적 조사해본 결과 유치원에서 사회성이 수립이 안 되면 소학교에 들어가서 또래 아이들과 상호작용이 어렵구나라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0: 네.
1: 그래야 해서 저희들은 교육의 중점을 사회성 제고에 두었습니다.
0: 네, 사회성 제고. 그래요. 이제 최근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이제 공립 유치원이 꾸준히 증설되면서 사립 유치원들이 운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황인데요. 경영 악화로 유치원 운영을 포기해야겠다고 고민하신 적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0: 당시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1: 그 당시 마음은 먹먹하고 머릿속은 하얗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었죠. 교육자이기도 하지만 운영자로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결단하기까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운영에서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막혀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을 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학부모님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견제할 수가 없어서 다른 유치원을 알아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교직원들한테도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제 부모님들의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0: 그래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유치원을 지속 운영하기로 결정하신,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 유치원이 아니면 갈 곳이 없습니다. 한 학부모의 이 절절한 한마디가 큰 울림이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때의 기억과 그 마음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이 말은 사실 올해 봄에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하셨던 얘기인데요. 이 말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올해 졸업식을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현상 유지가 어렵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치원을 정리하려고 할때 우리 선생님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는 이 유치원이 아니면 갈 곳이 없습니다라고 하셨던 그 부모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또 이렇게 부족한 저를 믿고 귀한 자녀를 맡겨주셨고 원장님만이 문예유치원만이 우리 아이가 갈 곳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확 드는 겁니다. 이 아이 한 명을 또이한 명의 부모님을 이한 가정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할수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이제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결심을 하고 자리를 털고 책상 정리부터 하면서 다시금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0: 어찌 보면 한또 부모님의 말씀이 지금 원장님을 이 자리까지 또 견지하게 만든 그런 계기가 되었네요. 문예 유치원은 우리 지역에서 진정한 통합 교육을 실천하는 극소수의 유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합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통합 교육은 무엇인지 또 단순히 아이들이 함께 모아두는 것만이 아닌 문예 유치원만의 통합 교육 핵심은 무엇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통합교육이라 하면 다양한 교육적 요구 또 능력을 지닌 아이들이 함께 교육받는 것으로 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이 사회적 활동이나 교수 활동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발달 장애와 발달 지연은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발달 지연 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예유치원에는 지금 현재 발달 지연 아이가 5명 있습니다. 발달 지연이라 하면 또래에 비해 조금 늦은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발달 지연이지만 커가면 다 돼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아이들은 커가면서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부모님들이 관찰과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통합교육의 핵심을 바로 이 부분에 두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자극을 주어서 우리 아이들의 모든 감각 기관을 빨리 깨워 주어서 발달 지연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 또한 일반 아이들과의 수업, 놀이를 통하여서 많은 자극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저희가 이번 학기부터 추가한 프로그램이 바로 또래 놀이 지도입니다. 아이들과의 부딪힘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또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래 놀이 지도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이라는 작은 사회에서부터 기초를 잘 다져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통합교육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렇군요. 통합 교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의 발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일 텐데요. 아이들의 성장 속도와 발달 상황을 어떻게 세심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1: 네, 맞습니다. 아이들의 발달 상태를 관찰하고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일하게 저희 유치원에서 할수 있는 부분이 바로 발달 진단 평가입니다. 이 발달 진단 평가에는 아이들의 대근육, 소근육, 언어, 인지, 사회정서, 기본 생활 검사, 또한 이 아이의 양육에서 놓칠 수 없는 부모 양육 태도 검사까지 모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발달 진단 평가는 아이의 현재 생활 나이에서 발달 나이가 비교되어 나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성장 속도와 발달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롱이의 생활 나이는 37개월인데 통합 발달 연령은 24개월이다. 이렇게 되면 발달 지연으로 볼수 있습니다. 발달 연령은 각 분야별로 등가 연령이 다 나옵니다. 인지 능력은 예를 들면 34개월, 언어는 28개월 등 이렇게 분야별로 나오기 때문에 교사나 부모님들이 조기 개입을 하기가 좋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에 그 또래 아이들의 능력과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놀이 지도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저희가 이 기준에 따라 아이들의 성장 속도와 발달 상태를 체크하고 부모님들과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제 원장님의 교육 목표는 발달이 느린 아이들도 유치원 생활을 잘 적응하고 나아가 소학교 진학 후 학습과 사회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적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1: 아이들마다 발달 속도가 진짜 다 다릅니다.
0: 그렇죠.
1: 올해부터 저희 유치원에서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이 개별화 교육입니다. 저도 20년 가까이 교사 생활을 하였습니다만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그때에는 이런 좋은 시스템을 저희가 접하지 못했다는 게참 아쉽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전체 교사가 모두 함께 개별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는 것, 또한 아이를 기다려주는 것,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잘 돼야 앞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또한 사회에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 유치원은 전적으로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따른 놀이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특히 이제 행동 교정과 놀이 코칭을 통해 느리게 성장하는 아이들의 성장 속도를 맞춰주는 세심한 교육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단순한 능력 향상을 넘어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생긴 그 가장 큰 변화와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 우리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들을 이제 3년간 추석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학업도 중요하죠.
0: 그렇죠.
1: 하지만 이제 학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회성입니다. 바로 아이들의 감정을 읽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감정을 무시한다면 행동 수정, 또래 놀이 지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의 감정을 읽어주면서 행동 수정, 또래 놀이 지도를 한 결과 아이들의 정서가 많이 유해짐을 보았습니다. 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그러다 보니 문제 행동들이 줄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0: 반복적으로 이제 수정해주고, 또 아이들을 잘 관찰해야겠죠.
1: 맞습니다.
0: 그래요. 일반 아이들과 발달지연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통합교육 환경에서 일반 아이 학부모님들의 우려나 불만은 없으셨는지, 또 학부모들의 리해와 공감

0: 영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원장님도 또 많은 노력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1: 네, 사실 제일 걱정하였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0: 네.
1: 사람마다 이제 생각이 다 다르고, 나의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할 수도 없고, 아이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필요를 보완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0: 네.
1: 오감하면서 사회성 훈련, 감정 표현 지도, 또래 놀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정서 조절이 안 돼서 욱하는 성격이 나오던 아이들도 먼저 감정을 읽어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정서가 안정을 찾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0: 네.
1: 또한 친구들과 의견 충돌로 이제 부딪혔을 때 바로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행동 중재를 해주었습니다.
0: 네.
1: 친구들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지나가다 보면 이 또한 감정들이 쌓여서 점점 친구들을 회피하게 되고 학교 생활을 즐길 수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0: 네.
1: 그래서 방학 동안 저희들은 아이들이 적은 그런 환경에서부터 그 훈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0: 네.
1: 이런 친구들과의 사회성 훈련도 유치원에서부터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일어날 많은 문제점들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0: 네.
1: 저희가 지난주까지 이번 방학 프로그램도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이번까지 3년간을 진행해온 결과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더 섰습니다. 조금 느린 아이들한테는 또래놀이 지도나 감정놀이 지도가 필수이지만 일반 아이들도 정서적인 문제에서 부딪힐 때가 많았습니다.
0: 그렇죠.
1: 작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라도 아 그냥 괜찮아라고 지나가기보다는 잠깐 우리 어른들이 멈추어서 아이들의 감정을 읽어주고 아이들이 설명하는 그 상황을 잘 들어만 주어도 우리 아이들이 정서에 굉장히 큰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소학교에 가도 다시 오고 싶어 하고 부모님들 또한 믿고 맡겨주신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래요. 조금 느리게 성장하는 아이들을 포용하고 기다리면서 또 교육하는 일은 깊은 사랑과 인내, 세심한 관찰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요. 어려운 순간마다 원장님을 버티게 한 마음, 또 아이들을 교육하시는 근본적인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1: 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마음 중심을 딱 하나에 두었습니다.
0: 네.
1: 그냥 내 울타리에서는 나한테 와서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지내도록 하자. 내가 너희 목소리를 이제 들어줄게. 지금까지 제가 변함없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기다려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포용해 주어야 되는 것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은 정비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 단계에서는 문제점들이 범위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학교에 올라가서의 문제점은 말도 못할 정도로 많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학교에서도 이 정도인데 중학교나 고중 또한 대학 나아가서 사회에서는 어떨까? 누가 우리 아이들을 받아주고 기다려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사실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점들을 조기 발견, 조기 중재에 두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교사가 세심히 관찰만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미연에 발견하고 바로 잡아만 주더라도 쉽고 빠르게 갈수 있는데 이런 작은 문제들을 방치하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되면 그때엔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될 것이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또 많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의 마음과 방법들을 나누고 가정과 저희가 함께 하도록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여타 특수교육 기관들은 아이들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원장님께서는 아이들의 능력 성장은 물론 또 아이들의 정서 관리와 마음 성장에 더욱 많은 정성을 쏟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정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능력 항상 중요합니다.
0: 네.
1: 하지만 그 밑바탕에 잘 들여다보면

0: 대부분 정서 문제에서 많이 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정서 문제를 잘 관리하고 문제를 보도록 하고 그 문제를 잘 보고 판단하여 대처하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더니 우리 아이들이 또래 사이에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나 또는 학업에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감정이 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또래 사이에서도 표현을 잘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학업에서도 어려운 문제만 보면 꾹 하고 성격이 올라와서 책을 찍거나 또한 앉아서 울거나 포기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소학교 이제 3학년 친구한테 물어보았습니다. 학교에서 네 친구 이름이 뭐야? 어떤 친구가 좋아? 이제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친구가 없다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럼 학교에서 너는 어떻게 놀아? 이제 그랬더니 자기는 교실에만 있는다고. 사실 이 말을 듣는데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친구랑 노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또 이제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 누구한테도 다가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정서 조절 능력, 감정 표현 능력에 이제 많은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서 조절이나 이제 감정 조절 능력도 그냥 1대1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자기 관리법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이 관리를 반복적으로 잘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늦더라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이제 기초를 잘 다져간다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 이 사회에서 좀더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정서 교육에 이제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1: 그렇군요. 현재 소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학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원장님께서 9월부터 또 이런 아이들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프로그램의 취지와 주요 내용은 어떠합니까?
0: 이 부분은 제가 3년간 소학교 아이들의 생활을 관찰해 본 결과, 이 프로그램은 정말 시급하고 정말 중요하구나 했던 이제 그러한 부분입니다. 많은 선생님들과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마음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를 자기 세상에 가두거나 생각지도 못한 문제 행동들과 돌발 행동으로 담임 선생님을 너무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 한명한 명에게 많은 시간을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느린 아이들이 제일 힘들죠. 사실 그동안 많은 부모님들이 요청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에 올해 봄부터 지금까지 준비를 하여 이번 7월에 이제 새롭게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치원을 그만두고 이쪽에다 중점을 둘까 이제 그러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이제 9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소학교에 진학한 친구들이 하다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의 소망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이 10명 사이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단단해져서 다시금 학교에 돌아갔을 때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놀고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도록 해주자 하는 것입니다.
1: 그래요. 그럼 이 수학생 10명은 혹시 나이 제한은 따로 있습니까?
0: 아직은 없습니다. 소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아이들은 이제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1: 이제 고급 학년이 돼서도 또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0: 네,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교육자로서 원장님께서는 문예유치원의 아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싶으신지 또 원장님이 꿈꾸는 아이들의 미래 모습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0: 이제 20년 가까이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0: 또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와서 잘 먹고 그냥 잘 놀고 잘 자고에만 이제 집중을 하였고 또 아이들의 대변 색상이나 그 물은 정도까지 체크하여서 이제 부모님들께 교대를 하고 이렇게 유치원에 있는 동안에 아이들의 건강과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었었습니다. 허나 지금 저희 교육 방침과 원칙은 360도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부터 정서 조절 능력을 잘 키우고 또래들과 잘 어울려서 앞으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 아이들이 하나하나 이제 물끄러미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를 보면, 아, 이 아이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까, 나중엔 또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 이제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바라다 보면 아이들의 미래를 제가 막 그려보기도 합니다. 제가 꿈꾸는 아이들의 미래는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당차게 이제 자기 표현을 하고 맡은 바 일도 훌륭하게 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과 저희가 이제 함께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1: 그래요. 최근 이제 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인 등으로 발달 지연을 겪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성장이 조금 느리다고 느끼는 부모님들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적극적인 개입 방식과 또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0: 네, 요즘에 이제 우리 주변에서 특히 소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왜 예전 아이들 같지 않을까? 다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네, 우리 발달 지원팀 이제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요즘 환경 오염의 문제가 이제 제일 심각하고 음식들도 이제 그 원인의 하나로 꼽을 수가 있다. 또한 이제 매체에 아이들이 과다 노출된 것 또한 이제 무시 못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영향이라면 주 양육자와 양육 환경입니다. 주 양육자라 그러면 아이들과 주 4일 이상 함께 있는 사람을 주 양육자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출근을 해야 되고 낮에 모든 시간을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베이비시터한테 맡긴다고 할 때, 이때 주 양육자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베이비시터가 되겠지요. 이때 주 양육자분들은 아이들의 반응과 표정을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또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 반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수많은 표현을 해줄 때, 이제 아이들의 반응 하나하나를 이제 놓치지 마시고, 그 반응에 또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오감을 통해 세상을 체험합니다. 입으로도 이제 체험을 하고, 손 또는 이제 눈으로 이렇게 전신으로 세상을 배워나가죠. 주 양육자의 얼굴, 또 이제 촉감, 소리, 냄새 등입니다. 이러한 감각의 총집합이 아이의 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생후 1년 반이 아이들의 앞으로의 성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간 제대로 만약 소통을 못하고 방치되어 있던 아이들은 나중에 자폐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볼 때, 1세에서 3세, 이 시기는 주의력과 공동주의 싹이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아이의 뇌는 내가 본 것을 이제 어른들한테 너도 봐줘 라는 욕구로 가득합니다. 이걸 공동주의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 아이와 함께 대상을 바라보면서 반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이제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제 반복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은 호기심이 아니라 사고력의 성장 신호입니다. 이럴 때 이제 선택 질문 놀이를 우리가 이제 추천드립니다. 사과를 먹을래? 아니면 바나나 먹을래? 이제 이때 아이는 단어뿐만 아니라 선택과 이제 표현,

0: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1: 네.
0: 이때에는 역할 놀이도 좋습니다.
1: 네.
0: 엄마는 손님 할게, 너는 요리사 해. 뭐 이때는 규칙, 이제 상상, 언어가 동시에 자라납니다.
1: 네, 그렇군요.
0: 네, 또한 이제 4세에서 6세, 이 시기는 자기 조절의 씨앗의 시기라고 합니다.
1: 네.
0: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이제 조절하려는 시도를 아이들이 많이 합니다.
1: 네.
0: 이것은 본능이 아니고 이제 학습입니다. 이 시기 놀이와 일상 규칙 속에서 충동을 멈추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신호등 게임이나 순서 바꾸기 게임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초록불은 가, 빨간불은 멈춰야 돼. 또한 이제 이번엔 내가 먼저 할게, 다음엔 이제 네가 해. 하는 이제 이런 먼저 등후 이런 같은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것 같은 놀이들이 전두엽의 자기조절 회로를 단련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서 기다릴 줄 아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이때 저희 유치원에서는 정서조절과 기다림, 또한 또래 놀이까지 동시에 진행하게 되며, 어린이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 장난감을 빼앗는다거나 놀고 싶은데 표현을 못할 때, 또, 좀 서투른 방법으로 다가왔을 때, 이제 그럴 때 행동 중재나 이제 행동 수정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놀이를 할때 아이들의 반응을 잘 보셔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아이가 반응을 잘 못하네. 2세가 되면 아이들의 언어가 폭발하는 시기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단어량이 현저하게 적다. 이제 그러면 그 시기에 그냥 되겠지 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더 친밀한 소통, 예를 들면 자연에 가서 또 많은 또 체험을 해본다던가, 이제 아니면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면 이제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부모님들의 관찰과 또 발견이 제일 또 이제 빠른 치료법이 될수 있겠네요. 네. 매년 졸업과 입학 시즌이 찾아오면 유치원 운영은 또한 번의 시련을 겪게 되는데요. 힘든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지금까지 운영해오신 원장님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인데요. 끝으로 이제 유치원 운영 계획과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0: 네, 정말이지. 이제 운영과 아이들의 사랑은 별개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저희도 이제 지난주에 졸업식을 하였습니다만, 매번 졸업식을 할 때마다 내년 졸업식은 할수 있을까? 이 어려운 시기를 또잘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좋아해서 이 직업을 선택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이번에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 교사들과도 모든 상황을 이제 오픈하였습니다. 유치원의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과 또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제 의논을 하고 지혜를 모은 결과 앞으로 저희 유치원은 정원을 이제 30명으로 제한을 하고 더 유효한 소통 놀이와 이제 아이들의 관찰과 진단 평가와 지도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연령대별로 발달 단계를 체크하고 이제 개별화 교육을 진행하며 오감 놀이에서 많은 감각 자극을 키워서 언어와 이제 인지 발달을 돕고 대근육, 소근육 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자 합니다. 또한 유일하게 저희 유치원에서만 할수 있는 어린이 발달 진단 평가를 진행하여 아이들의 성장 과정마다 놓치지 말고 체크해야 할 부분들을 제때 체크하여 성장의 골든 타임을 잘 활용하고자 합니다. 어머님들도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을까? 내가 지도하는 방법이 과연 맞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오셔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발달 진단 평가는 저희가 하지만 저희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이라도 받아보셔도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이나 또한 아이를 가르치는 저희들의 마음이나 딱 하나의 공동 소망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연길의 이 지역의 아이들이 유치원 단계에서 좀더많은체험을하고또어른들의인내와기다림속에서키와지혜가자라났으면하는것이이제작은소망이고바람입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네사랑과인내그리고발달이늦은아이들역시잘성장할것이라소망을품고마음따뜻한교육을진행하고계시는문희춘현명화원장님의이야기잘들어봤습니다네오늘좋은말씀감사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통합교육의울타리안에서일반아이들은배려와나눔존중을배우고발달이느린아이들은맞춤형따뜻한교육을통해자신의속도로꾸준히성장하고있습니다이모든아름다운변화는원장님과교사님들의내또무한한사랑인내와헌신이있기에가능했습니다모든아이가차별없이사랑받고자신만의빛을찾아성장할수있는따뜻한교육이만들어지기를진심으로기대하면서네오늘프로여기서이만마무리하겠습니다지금까지편집의허영실방송진행의조일광이었습니다함께해주신여러분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산책을 나가곤 합니다. 발걸음을 옮기며 머릿속 잡념을 비우다 보면 차츰 마음이 잔잔 멀리 흘러가 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버드나무가지가 흔들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표현하는 우리말이 바로 넘늘거리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 넘늘거리다는 자꾸 넘늘넘늘하다 하는 뜻으로 길게 휘늘어진 물체가 느리게 흔들리고 움직이는 모양을 뜻합니다. 길고 부드럽게 늘어진 대상이 바람이나 물결에 닿아 반복적으로 부드럽게 출렁이는 광경을 생생하게 담아낸 표현입니다. 련못가 능수보들은 넘늘거리다의 뜻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겨울 내내 가지가 딱딱하게 굳어있던 보드나무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연한 새싹이 돋아나고 가지가 한없이 부드럽게 길게 늘어집니다. 물가를 향해 아래로 휘늘어진 가지는 약한 바람만 불어도 똑바로 서지 못하고 느리게 흔들리는데 이렇게 길게 늘어진 채 반복적으로 출렁이는 모습이 바로 넘늘거리는 모습입니다. 강변이나 공원을 거닐다가 이런 버드나무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 단어가 떠오르며 고요하고 부드러운 자연의 분위기를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넘늘거리다는 버드나무 가지 외에도 길게 늘어진 다양한 사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에 걸린 긴 비단천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긴 수염이 달린 수초가 물결에 휘감기는 모습, 길게 늘어진 등나무 덩굴이 바람에 흔들리는 광경까지 모두 넘늘거리다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흔들리다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넘늘거리다는 반드시 길게 휘늘어진 형태라는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빠르고 격한 움직임이 아닌 길게 휘늘어진 물체가 바람에 느리고 부드럽게 출렁이는 모습을 담은 넘늘거리다는 고요하고 정겨운 자연 풍경을 살려주는 매력적인 우리말입니다. 앞으로 공원이나 강가를 산책할 때 휘늘어진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오늘 배운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평범한 자연 풍경이 훨씬 섬세하고 아름답게 다가올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검총 소속이 2026년 상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기르기즈 수단과 이집트에 대한 국빈 방문을 마친 후 귀국했습니다.
0: 새 사상으로 새 노정 인솔, 15분 생활권 건설의 범위 확대와 성격이 민중의 안정된 행복을 위해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 중국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81주년 좌담회가 북경에서 개최됐습니다.
0: 각지에서 중국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81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 보도에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
1: 지역 사회가 곧바로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가 주민이 가장 믿고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시작에 의해 각지들은 따뜻하고 생활감 넘치는 지역사회의 봉사 공간을 많이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은 집 앞에서 량질의 봉사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15분 생활권은 민생을

0: 보정하고 개선하며 소비를 확대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됐습니다. 정오 무렵 호북성 무한시 청산구 청화구 지역사회는 밤 냄새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지역사회 식당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10원 정도면 고기 반찬 하나, 채소 반찬 하나, 국 하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현실적인 수요를 중심으로 청화구 지역사회는 노인과 어린이에 초점을 맞추고 15분 생활권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사, 보육부터 수류와 민원 처리까지 주민들은 도보로 15분 이내에 대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화구 지역사회 당위원회 부석이 풍원원은 석금평 총서기가 지역사회를 시찰할 때 우리 공익단체가 자원적으로 지역사회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배달 식사를 제공하고 생활면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일을 해냈다고 우리를 칭찬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실제 수요를 파악하고 공동건설 단위와 자원봉사자 등 여러 방면의 지원을 조율해 주민들의 생활 속 작은 일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군중의 급하고 어려우며 걱정하고 기대하는 일을 마음에 새기고 편리한 대민 봉사를 더욱 세심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는 작지만 수많은 가정들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습금평 총서기는 청화가 지역사회를 시찰할 때 지역사회는 기총의 기초라고 표하고 나서 기초가 튼튼해야만 국가의 기반도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산당은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당입니다. 인민을 위한 일에는 작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중의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잘 처리해야 합니다. 청소기가 가르치는 방향을 각지들은 현지 실정에 맞게 한 지역 한 정책의 방식으로 15분 생활권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90%가 넘는 지구급 이상 도시들이 편리한 생활권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사회 주민 1억 8,900만 명을 위해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 앞 로인 돌봄 봉사 거점 200곳을 추구하는 올해 처음으로 상해시 민생 7,400에 포함시켰습니다. 양포구 은행 가도에 60세 이상 로인 인구 비율은 50%를 넘습니다. 가도는 집 앞 로인 돌봄 봉사 거점을 기반으로 공익 동행 진료 봉사팀을 육성 배양해 노령층을 대상으로 진료 전 과정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행가도 지역사회 봉사사무소 주임 개구는 우리의 봉사 범위는 은행가도에서 점차 양포구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점에서 면으로 확장하는 방식을 통해 로인 돌봄 봉사가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노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분 대민 생활권 건설은 애초에 봉사망이 있는 해에서 봉사가 좋은 해로 전변했습니다. 며칠 전 강소성 남통시 송천구 룡호가원 지역사회 여름방학 돌봄반이 원만하게 끝났습니다. 올해 지역사회는 공익 돌봄을 제공할 뿐더러 로 전문가와 로 전사 등을 초청 도시 15분 대민 생활권 전역 추진 선행구 시점 30개를 추가하고 조건을 갖춘 현도 확장하며 연말 전까지 만 개 생활권 건설 목표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2030년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지구급 이상 도시 중심 구역과 조건을 갖춘 현 지역사회 대민 생활권 전 포괄을 실현할 것입니다. 상무부 류통발전사의 류가로 사장은 15분 대민 생활권 건설 경험을 창조해 현지에서 현지 실정에 맞게 대민 생활권을 구축하고 부족점을 보완함으로써 현 주민들이 집 앞에서 편리하고 품질이 믿음직한 봉사 체험을 향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오 전쟁 승리 81주년 기념좌담회가 3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중앙산전부 부장인 리서뢰가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중국인민 항일전쟁은 간곡하면서도 위대한 전쟁이었습니다. 중국인민 항일전쟁은 세계 반파시오 전쟁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중국인민은 막대한 민족적 희생을 치르며 인류 문명을 구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좌담회에서 주황통

0: 국립선전사업부 조항당사연구문헌연구원, 조항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책임자와 항일용부대 청년장병대표, 청년학생...
1: 당시 9.18 역사박물관에서는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관내의 2,400여 점의 귀중한 유물과 역사사진,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몰입형 해설을 진행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령달에 일본 침략자에 맞서 싸운 지하당원, 항일연군 장병, 동북쪽 민중들의 장렬한 항쟁 장면을 관람객들에게 재현해 보였습니다. 9.18 역사박물관의 음악학원 행지 합창단 학생 해지엔즈는 이 노래는 시공을 넘나드는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이 화환을 드렸습니다. 1946년 민족의 치욕을 씻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역사를
0: 이걸 체계적으로 발표하고 2030년까지 우리나라 체육만 기획 시기 세계 챔피언 수가 전 세계 앞자리를 유지하고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알프스 동계 올림픽 등 세계 대형 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더 거두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체육산업면에서 향후 5년간 우리나라는 체육산업 규모를 계속해 장대시키고 체육 소비의 질적 승격과 규모 확장을 추진하며 체육과 문화관광, 건강, 과학기술 산업의 심층 융합을 촉진하고 체육경제의 새 원동력을 끊임없이 방출시킬 것입니다. 국가체육총국 체육경제사 양설동 사장의 소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30년 체육산업 총규모 7조 원 목표를 긴밀히 조준하고 주최하기 좋고 보기 좋은 경기에 주목해 경기 경제를 깊이 발굴할 계획입니다.
1: 공업정보부가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등 10개 부문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발전 15차 5인원 전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 규모 이상 중소기업의 1인당 영업수입이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획은 신형 공업화 실현 목표를 확고히 겨냥하여 우수기업 육성, 공공봉사, 법률 정책 체계를 정비하고 생산 요소와 발전 환경 보장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의 혁신, 창업, 창조 활력, 잠재력을 충분히 고취시키고 중소기업의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규화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업정보화부 중소기업부 량지범 국장은 계획령은 신규와 우량을 지향하는 동시에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규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육성 기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단계적 성장을 추진하며 지능화, 친환경화, 융합화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인재 부족, 자금 부족, 권익 보호 등 애로사항 해결에 중점을 두고 기업별 특성에 맞춰 분류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영업수입과 총자산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노동 보수와 노동 생산성이 꾸준히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혁신 발전 역량이 현저히 강화되어 규모 이상 공업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내부 지출은 년 평균 8% 이상 증가하며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규화, 작은 거인 기업은 2만 2천 개에 달하고 국가급 중소기업 특색산업 클러스터는 600개에 이를 조망입니다. 공업정보화부 가길흔 부부장은 디지털화와 지능화 지원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의 대표적 응용 시나리오를 다수 조성할 것이라며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규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수준 2단계 이상 달성 비율을 95% 이상, 3단계 이상 달성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중소기업 봉사 네트워크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중소기업 공공봉사의 확대와 질적 제고 기제를 마련하게 됩니다. 발전 환경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다각화된 자금 조달 경로를 더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금 지원 자금을 방지하고 해소라는 장기 기제를 기본적으로 확립하며 중소기업 권익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공업정보화부 중소기업부 량지범 국장은 향후 공업정보화부는 부문 간 협력, 중앙 지방 연계, 공동 협의를 강화하고 교육 이행에 대한

0: 관측과 평가, 감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홍보와 지도를 강화하여 전 사회가 중소기업 발전에 관심하고 지원하는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3일 저녁 서장 시가제시 기롱 동산구 핵심구역의 临시 전력공급선로가 전부 긴급 복구돼 핵심구역의 긴급구조 작업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를 입은 핵심구역에서는 그물망식 수색 작업이 심도 있게 진행되고 사후 처리 등 사업도 질서 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롱 통상구가 위치한 산사태 핵심 구역은 7개 구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중국 안능내 굴착기 조작원, 안전요원, 해방군, 소방대 등 인력이 역할을 분담해 협력함으로써 기계와 인력을 병행한 수색을 실현했습니다. 중국 안능 제3공정국 성도기지 총공정사 주봉은 각 구역마다 굴착기 한 대와 안전요원 한 명을 배치했고 전문 수색팀의 지휘를 기준으로 삼아 모든 장비들이 이에 맞춰 협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주봉은 수색요원들은 항상 곁에서 관찰하면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될 경우 즉각 장비 작동을 중지시키고 수동 수색을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근 200명 규모의 돌격대로 구성된 소방구조대는 3개조로 나뉘어 교대로 근무하면서 핵심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주차장과 공동검사청사 등 중점구역을 중심으로 한 층씩 뒤집고 한 층씩 수색하며 한 층씩 정리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생명탐지기 등 전문 장비를 휴대하고 구조견과 함께 구간별, 구역별, 지점별로 정밀수색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현장 일부 구역에는 여전히 물이 고여있어 구조요원들이 수시로 지늘게 빠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색요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발견된 유품 등을 일일이 등록하고 정비감이나 물증 봉투 등 용기에 분류 포장한 뒤 규범에 맞게 인계했습니다. 주봉 총공정사는 수색 작업은 매일 아침 8시 날이 밝기 시작할 무렵에 시작돼 밤늦게까지 지속된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장에는 탐조등이 설치되고 무인기도 공중에서 조명을 제공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자정까지 작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부 산비탈면이 여전히 불안정해 안전 우려가 있고 또 오후 8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수색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국호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합도 요인으로 유럽 채무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용자 원가가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이 초과로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영국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9월 1일 장중 최고로 5.9%에 도달해 1998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장중 한때 약 5.25%까지 올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독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39%로 올라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에스파냐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각각 약 4.25%, 4.22%, 3.83%였습니다. 또한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스, 포르투갈 등 국가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뚜렷하게 상승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유럽 국가들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원인 중의 하나는 다시 높아진 통화 팽창이 중요한 추진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동맹 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유로구의 8월 통화 팽창률은 연율 기준으로 3.3% 상승해 7월에 2.9%보다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주민과 기업의 비용을 직접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0: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도 강화했습니다. 시장은 유럽중앙은행이 9월에 25베이시스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이후 추가적인 통화정책 긴축 가능성도 평가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 중앙은행 총재이며 유럽중앙은행 집행리사인 게디미 나스 시모쿠스는 통화팽창 환경이 이미 강화됐고 유로구 경제의 성과가 이전 예상보다 또 탄력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유럽중앙은행이 9월에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충분하고 한 차례 금리 인상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국제그룹의 거시연구 책임자인 카스틴 브레스키는 국채 수익률 상승 자체는 이미 금융여건의 긴축을 의미한다면서 금융여건을 적절히 긴축하면 유럽중앙은행이 통화팽창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정 압력 또한 유럽 채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영국 정부의 차입금은 현재 관변측 전망을 웃돌고 있고 부채 리자 지출 부담도 시장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공공부채 규모는 약 3조 5천억 유로로 국내 총생산의 117.5%에 해당해 상당한 재정 긴축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볼스카 정부는 2027년 재정 적자률이 국내 총생산액의 7.1%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채 상환 비용도 한층 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볼스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이미 6% 안팎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재정 정비가 계속 지연될 경우 볼스카의 향후 재정 조정 압력이 커지고 이후 조정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통화 팽창과 재정 요인 외에도 글로벌 자본 배분의 변화와 유럽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초 시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유로 채권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은 현재 유로화 표시 비금융기업의 신규 발행 채권 총액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연구부는 인공지능 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자금 조달 수요가 유럽 정부와 한정된 장기 자금을 두고 경쟁하게 되어 시장의 자금 조달 비용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유럽 채무시장의 압박은 통화팽창, 재정여건, 통화정책, 글로벌 자본 배분 변화 등 요인이 서로 겹쳐 작용한 결과입니다. 분석가들은 에너지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재정정비의 진전이 제한적인 가운데 미국의 인공지능 투자가 계속해서 전 세계 자본을 끌어들이면 유럽 경제체는 자금 조달 비용이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새로운 국면에 적응해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합적 요인으로 유럽 채무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용자 원가가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과정에서 분발하자 건에서는 세계 다민족 지역의 농촌 발전에 중국의 지혜와 방안을 제공한 소장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홍해와 사막 사이에서 느끼는 중국과 이집트 협력의 뜨거운 열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11부 명월이었지 두 곳으로 나뉘리요. 운명 공동체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이 한 달 낙말은 습금형 투석이 2021년 10월 25일 중화민공화국 유엔 합법 지위 회복 50주년 기념회산 연설 내용입니다. 그중 백가의 아름다움을 다하지 않고서는 한 사람의 독특함을 이룰 수 없다는 문구는 청나라 류계의 여완 운대궁 보론 문서에서 유래했습니다. 류계는 청나라 동성파 사문가로 이 문구는 한우의 사문에 대한 류계의 평가 글입니다. 류계는 한우의 사문이 이처럼 높은 수준에 도달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다양한 학파의 장점을 널리 흡수하고 전국적으로 이를 융합관통시켜 독창적이고 비범한 성과를 이뤄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광범위하게 학습하고 각 학파의 우세를 참조하는 동시에 최고 기준으로 자신을 요구해야만 기존의 틀을 깨고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글쓰기에서 여러 학파의 장점을 흡수해 독창적 이론을 형성하듯이 문명의 발전 역시 다양한 문화의 교류와 융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중국 역사에서 서로 다른 문명 간의 대화와 상호리해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이뤄낸 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장건이 서여구로가 비단의 길을 개척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위대한 시도입니다. 장건이 서여구로 간 이야기는 일찍 사마천의 사기 대원 열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책에는 서북쪽 국가들이 비로소 한나라와 교류하기 시작했으니 이는 장건이 길을 착공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착공은 무슨 뜻일까요? 뚫을 착과 동하다의 공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간단한 두 글자지만 서역으로 가는 길은 멀고 미지의 고난과 위험으로 가득 찼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어진 길이

0: 상황에서 장군은 끊임없는 탐색과 노력을 거쳐 최종 서유 각국과 한민족이 왕래하고 교류하는 비단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천년 동안 번영을 누린 이 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소통 역할을 발휘. 그 후 장군은 마침내 기회를 찾아 부하들과 함께 흉노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움에 굴하지 않았고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으며 탈출한 후에도 계속 소행길을 갔습니다. 장군은 100여 명의 수행 인원과 함께 길을 떠났지만 13년이 지나 귀국할 때 곁에 남은 건 당뇨부 뿐이었습니다. 귀국한 후 장군은 길에서 보고 들은 것을 한무제에게 상세히 보고했고 그의 이야기는 한무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따라서 서역과의 교류와 소통에 대해 한나라는 기대로 부풀었습니다. 원소 4년, 바로 기원전 119년 장군은 종강장으로 임명돼 300명의 수행원과 함께 소와 양 수만 마리, 금과 비단 등 값진 물품을 싣고 재차 서역으로 떠났습니다. 오순에 도착한 구 장군은 부사절들을 대완, 강거, 월지, 대하, 안식 등 주변 국가에 파견했습니다. 원정 2년, 바로 기원전 115년 장군은 오순국 사절을 데리고 귀국했으며 이듬해부터 부사절들도 각국 사절을 동반해 귀국했습니다. 이로써 한나라와 서역 간의 교류 통로가 공식적으로 열렸습니다. 장군의 서역행이 있은 후 중국은 세계로 진출했고 세계 역시 중국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서양 간 문화, 경제, 정치, 물자, 과학기술 등 제 영역의 교류가 추진되면서 후세 사람들은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단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1: 양무호 선생님의 훌륭한 해설 감사합니다. 인류가 왜 운명 공동체를 구축해야 할까요? 우선 운명 공동체는 세계의 질문에 대한 중국의 답변입니다.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이라는 이 중국 열쇠는 오늘날 세계의 다양한 난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 각종 혼란세를 해소하며 상호 리익과 호혜 상생을 도모하는 데 유조합니다. 다음 운명 공동체는 중국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진심으로 단합하고 함께 노력해야만 지속 가능한 평화와 공동 번영의 세계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2: 병어근인 스금팽이 좋아하는 정고 제11부 명월이었지 두 곳으로 나뉘리요. 운명 공동체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권해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세계 다민족 지역의 농촌 발전에 중국의 지혜와 방안을 제공한 소장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 존중을 전제로 한 가치 형태, 인권 보장을 핵심으로 한 발전 주념, 전면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 지향으로 한 소장 농촌 발전과 문화 개성은 농촌 발전과 문화 개성의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함으로써 민족 지역 농촌 진흥의 전형을 제공하고 민족 특색을 가지면서 현대적 활력이 넘치는 향촌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했습니다. 향촌 발전 과정에서 소장은 전통 존중을 전제로 문화를 통해 맥을 잇고 문화를 통해 산업을 일으키며 문화로 사람을 교화하여 문화 보호와 혁신을 병행하고 전통과 현대가 심층 융합하는 독자적인 경로를 형성했습니다. 사천대학 공공관리학원의 나롱잔도 교수는 소장이 향촌 발전과 진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색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경제 성장만 단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 자원과 현대 발전 요소를 서로 녹여 융합시켜 실제에 부합하고 민족적 특징이 살아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 농촌의 발전과 실천은 중국식 현대화의 통합거래 방법론이 가진 감정을 입증해줍니다. 신시대 문화 계승과 혁신의 토양에 불이 내린 소장 향촌 발전은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문명의 재반 분야에 걸쳐 사회 전체가 도약하는 변혁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 과정을 추진하는 일은 수많은 분야의 고리 차원으로 구성되기에 일괄적으로 고려하고 체계적으로 기획하며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 장학연구센터 현대연구소의 장시고 소장은 소장이 문화의 응집과 함양, 역량 강화를 통해 경제, 정치, 사회, 생태 문명의 재반 분야가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이끌었고 농촌사회가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현대화 전환을 이루도록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소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0: 그렇지는 홍해와 사막 사이에서 느끼는 중국과 이집트 협력의 뜨거운 열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이집트 홍해 연안 수에즈주 소크 나항구에는 동방에서 온 컨테이너 화물선들이 천천히 정박하고 화물차들이 굉음을 내며 오갑니다. 멀지 않은 중국 이집트 테다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에는 현대식 공장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서 있는 가운데 현지 청년들이 긴장감 속에서 질서 정연하게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상 항로가 먼 곳으로 뻗어나가고 산업단지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8

0: 2004년에 건립되기 시작한 테다 협력군은 현재 1대1로 공동 건설 창의와 이집트의 수에즈운하 회랑 경제벨트 건설이 접목된 시범 프로젝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테다 협력구 확장군은 2016년 1월 21일에 선판식을 가진 이후 건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 섬유, 가전 등 분야의 신규 프로젝트가 잇따라 계약, 착공, 생산에 들어가면서 이집트 경제와의 융합과 발전이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의 투자 열기가 지속적으로 뜨거워지면서 지난해 단지는 서쪽으로 2.86평방미터를 추가 확장했습니다. 중비테다 투자주 시규환회사 천억 부동산의 투자 유치 총감인 장질사는 테다 협력구가 현재는 2008년 설립 이래 회사가 총 35건의 EPC 프로젝트와 28건의 단일기기 공급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면서 이집트 나일강 연안의 여러 변전소 건설에 참여하여 현지 전력의 고품질 송전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3월까지 회사가 이집트 서북부에 위치한 신상 각주에서 시공한 3개 변전소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며 이집트의 사막을 오아시스로 계획에 힘을 보탰습니다. 단지가 활발히 발전하면서 현지 청년 직원들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중국 거석 이집트 유리 섬유 주식유한회사의 제1진 이집트 직원 중 한 명인 36세의 아흐메드 슬레이만은 생산라인 기술자에서 한 걸음씩 회사 부총 경리로 성장했습니다. 슬레이만은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이는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도 촉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장은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관리 능력에서도 나타납니다. 공장과 작업장을 나와 더 넓은 도시 공간으로 시선을 돌리면 경전철 한 대가 까이라 시내에서 신행정수도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중철과 중국 항공기술국제합동체가 건설을 도맡은 남아단 11도시 경전철은 이집트 최초의 전철화 도시철도로 중국 이집트 1대1로 공동건설의 대표적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까이라 시민 무함마드 후세인은 예전에는 주로 자가용이나 미니버스로 출퇴근했는데 길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환승도 여러 번 해야 해서 통근 체험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전철이 개통된 후에는 훨씬 편리해져서 까이라 시내에서 신행 정수도까지 50여 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경전철은 이제 신행 정수도 정부 공무원들의 주요 출퇴근 수단으로 되었습니다. 중국 항공기술국제주식회사 이집트지사의 곽계상 총경리는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과는 중국의 궤도 교통 시스템 해결 방안 전체를 완벽하게 이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초기 건설과 이후 유지 모수에서의 우수한 성과로 인해 이집트 측의 인정을 받았고 중국 기업은 3기와 그 후속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어 순환적 발전에 좋은 흐름을 형성했습니다. 사막 깊은 곳으로 열차가 달리다 보면 새로운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이집트 신행정수도 중앙상무구에는 상징적인 랜드마크 타워가 하늘로 솟아있고 고층 건물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며 건물 사이에 녹화되는 사막에서 새로 일어난 도시의 생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노동자들은 실내 인테리어와 전기기계 설비 시운전 작업을 육속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에 도면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황량한 사막뿐이었습니다. 12D 프로젝트 가봉령 총공정사는 프로젝트 현장에 처음 도착했던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집트 공정사들이 함께 양성되었습니다. 12D 프로젝트 공정부 야세르 사이드 부경리 역시 이러한 엄청난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본인이 이 건설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랜드마크 타워와 여러 고층 건물이 우뚝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도시의 성장은 중국과 이집트 건설자들이 함께 분투한 결과입니다. 제가 보아온 것은 수년간의 노고와 우리가 함께 극복해온 수많은 어려움, 그리고 수천 명의 중국과 이집트 건설자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이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석양이 서쪽으로 기울며 금빛 노을이 해변과 사막, 도시 사이에 짙게 물듭니다. 줄지은 공장들, 달리는 열차들, 우뚝 선 고층 건물들이 바로 중국 이집트 우호 협력에 번영하는 생생한 증거로 되고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닦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싱싱버드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저피디의 FN데이트. 네,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Love on Top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피디 FN데이트. 오늘은 마음의 소리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대하고 있고요. 네, 오늘 주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에 맞는 여러분들의 직접 겪은 경험담, 그리고 주위에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추억이 있는 그 곡과 그 사람. 네, 추억이 있는 그 곡과 그 사람이라는 주제로 준비했고요. 네, 나만의 추억이 담긴 그런 장소, 혹은 또 추억이 담긴 그 장소와 그 사람. 네, 이런 주제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JOPD 그리고 제캠위챗 졸광 한어병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오늘 마음의 소리 코너, 네, 주제에 맞는 또 여러분들의 참여 문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 추억이 담긴 그곳과 그 사람, 네, 이런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랑 자주 갔었던 음식점, 항상 앉던 그 자리를 보면 친구가 자꾸 떠오르네요. 지금은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지만 둘이 너무 자주 갔던 곳이라서 갈 때마다 생각납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같이 갔었던 네, 그곳에서 또 많은 추억거리를 만들었고 맛있는 음식도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먹으면 더 맛있고 더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곳에 또 가게 되면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네, 단골 가게를 가면 늘 익숙한 듯그 앉던 자리에만 앉게 되는 그런 거. 네.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요. 간만에 또 문자 보내면서 친구가 떠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또 문자도 자주 하고 연락도 자주 하면서 우정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피디님. 저는 옛 여자친구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무심코 올려다보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상한 걸 알았는데도, 습관은 고쳐지질 않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뭔가 그 사람을 잊지 못해서가 아니라, 뭔가, 익숙한 듯한, 네, 또 나도 모르게 생긴 그런 습관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요. 뭔가 또, 그래도 좋은, 네,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습관이 생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좋지 않은 상황으로 또 마무리 됐다면, 절대로, 네, 그 부분을 가지도 않겠죠. 네,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그리웠던 건 아무래도 그 시절이 좋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또 추억 속에 잠긴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참여 감사하고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디 FM 데이트 오늘은 마음의 소리 코너와 함께 했고요. 네, 오늘 주제는 네, 추억이 담긴 그곳 그리고 그 사람 이런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아쉽지만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다가왔네요. 그래요.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도 또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찬란한 태양도 빗방울에게 자리를 내어줄 때가 있듯이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아픔도 슬픔도 그냥 다 지나갑니다. 네, 사람은 실수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 말고 너무 자책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0: 진정한 인연은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든 순간에도 조용히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멀리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인생에 찾아온 가장 소중한 진정한 인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이 많을 때는 사람이 모여들지만 돈이 없으니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멀리 사라지더라.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내 정확하게 알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품 공백번호 보내드립니다.
1: 여보!
2: 예, 오고 왔습니까? 호텔이 더 왔까?
1: 집에 그 용어 생각나요?
2: 언니, 부께가 갔다는 용어 그랬다.
1: 대님이야, 부께가 5년 있던 게 큰 돈 벌어왔을 때 자가 용차를 몰고 왔을 때 번츠로
2: 무슨 뺀치로?
1: 뺀치? 아이, 뺀치로 돌아버리네. 그 애는 지금 시내다 크다마고다 다 앉혔는데 한 집에서 5천원만 투자 몇 마리 1만 5천원이 나온다.
2: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1: 아니 이제 저 상점집에서 투자했다. 그 짧은 우리 동네에서 한 10집 했다는 거야.
2: 아이, 그러면 그 집 떨어져서 몇 마리 대단히 잘 살겠습니다.
1: 그래, 네, 어제야.

0: 괜히 만나봤는데 오늘 운지 모르겠다. 이제 오늘은 우리 똑똑이 알아봐가지고 끙끙하게 시켜줘가지고
1: 우리도 두 사람 너 얘기를 하자.
2: 야, 꼬집이 씨발. 야, 니 확실히 말게라.
0: 나도.
2: 야, 말게라.
0: 아, 나도.
2: 너만에 빨리도 가.
3: 너한테는 두 사람 몇몇 말해가 또 세고비는 4만 5천이나.
0: 솔직히 4만 5천. 그래, 두 사람 더 많이 비워.
2: 아유, 염장.
3: 야, 와이 보이라면 부용사.
2: 어, 그래, 이거 봐라. 이게 정부에서 기반 경제개발 허가증이다. 어. 그래, 사진을 봐라.
0: 사진?
2: 응.
0: 그래요? 수염이 깨기 힘이 아니야?
2: 아, 이게 내다. 아, 그래, 요 중간에 요 수염이 세모란 외국 영감은요? 우리 총회사의 독일 분회사의 회사이다. 아, 이 영감 지금 어디 있는가? 그 독일이 수도 모스크바 있다. 거기요 머리 세타양 영감은 우리 총회사의 일본 분회사의 회사이다. 어, 이 영감이 이름은 뭐인가? 아즈나모토 다마네기 사이다. 이 영감은 지금 어디 있는가? 뭐? 어, 일본의 수도 와르바시 있다.
0: 일본의 수도 와르바시?
2: 응.
0: 그럼 해니미는?
2: 내가 무슨 그 붙였겠니? 그저 북경 분회사의 회사이지. 그래, 북경에 오래 있다나까나 각시를 한쪽 각시를 얻었다.
0: 한쪽 각시를?
2: 민족 단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방법이 없군요.
0: 아, 예.
3: 그 아줌마 얼굴에 곱게 생겼어?
2: 곱게 삶을 살겠겠니? 그래서 영화를 한 20개 찍었다.
0: 영화 배우고 이민이 좀 맞출 때 그래서 갖다 보여요. 와도 다시 모습 그거 아니야?
2: 외국 영감들과 기념사진 찍은 거 가지고 정말인가? 이게 뭐지? 야, 그래 어때? 생각이니?
0: 어, 그래. 지성호트가
2: 요 계약서에다가 손도사 딱 찍으면 되다. 내 이름까지 다 썼다.
0: 손도사?
2: 자, 응, 어씨는 팀있게 여기다, 응.
0: 아야?
2: 어때?
0: 형님이, 이 여자 딸 영화에서 농민 지수한테 다 할 건가니도.
2: 야, 니 눈에는 내 앞에 지수대 보이니?
0: 아이, 무슨,
2: 그냥. 더 나보이니 생각이 수단 같은데, 그냥 그만둬라.
0: 형님이, 내 정말 그 뜻이 아니라는데, 지금 내 직장, 아
2: 어? 이제 니 값이 온 다음에 토론해가지고, 그 다음에 결제해라.
0: 그러니까.
2: 야, 정말, 내 요새 동네 와볼까나, 온 동네에서 니한테 칭찬이 다 자더구나.
0: 니라고?
2: 무슨 특별히 값이 말을 잘 들어서 보더라. 그래.
0: 야, 오나 또 오고 말았대,
2: 니가 다 그래더라. 각시 말 잘 들으면 좋지 뭐. 가재 화목하고 등급 잘 되고.
0: 내 지금.
2: 야, 야, 기지 말라. 야, 야, 알아봐라고. 야, 너는 그저 아까부터 말 안 듣는 게 큰 모비다.
0: 형님,
2: 어.
0: 이게 현금 5천 원. 해봐.
2: 야, 형제지가 아니니 네 5천 원이라면 5천 원 맞겠지, 무슨. 자, 내가 가봐야 되겠다. 응? 저 시내에다 숱한 일을 버려놓은 게 가서 마저 처리를 해야겠지.
0: 아니, 형님. 왔던 김에 식사 나와가야지.
2: 식사사 어떻게? 내가 어떻게 니한테 폐를 끼치? 돈을 아껴라. 딱 쓸 때 담아 써라.
0: 응, 야, 야.
2: 아, 그래.
0: 이도야, 우리 집에 집주하고 바꾼 도요. 우리 집에는 어쩌는?
3: 알만하다.
2: 어떻게 하나 우리 같이 열심히 살아보자.
0: 응.
2: 어. 자, 이게 내 북경민호 전화번호고, 이게 시내 방공실의 전화번호다. 무슨 이문수로 본 게 있으면 저 때 전화를 쳐라.
0: 아, 야, 야.
2: 아, 형님에. 어째 바꾸 이래.
0: 어떻게 하나? 후에 동체를 좀 다 사가지고.
2: 그렇겠고, 나도 니 같은 아들이 많길래 잘 살지, 무슨.
0: 에이, 야, 잘나와. 보자. 이 1만 5천 원은 명년에 투산하는 명년 말에도 4만 5천. 아야, 마야, 이 4만 5천이란 게 이게 어디야, 이게. 야, 난 이때까지 돈 주는 꿈을 시댈 거 봐도 기껏해야 300원밖에 못 줬었는데.
3: 4만 원도 이게 꿈이야, 생시야, 4만 원.
1: 어머, 내가 왔습니다.
2: 어, 봤어?
1: 이리
2: 그래.
1: 알아,
2: 봤어?
1: 아, 예.
2: 어?
1: 아이, 그 무슨 얘기, 계약서고, 증명서고, 그런 건 다 있다 때다. 아이, 또 그러고, 예. 그때 마이크 담았고, 훌쩍했느라. 외국 아바이같이 죽은 사진도 있더라, 잼까. 아, 이런 거 봤으면 별로 진짜 같은 못한데.
2: 진짜 못한. 나도 이제 봐서 진짜 못한.
1: 정말 그랬으면 우리도 돈만 있으면 투자 했으면 좋겠지.
2: 어, 이거 그래서 이제 형님한테 다 돈 5천원 틈하게 보냈어. 누가.
1: 돈은 어디서?
2: 아이, 네.
1: 빨리 말하지, 돈 어디서?
2: 글쎄, 내 말을
1: 다 해. 똑똑나!
2: 당신 도달에 딱 앉으면 내 말하게. 내 당시 동의할 거 알고 어제 집에 집주하고 돈 5천 원 바꿔와서
1: 아이고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0: 오지나 오지 명년엔 4만 오지나 이렇게 돈 일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1: 자 정말 아 이래다 어쩌면 험한 대우도 어떻게 그랬다
2: 대우가 이것도 다시 보기는 했는가
0: 이게 형님 북경이잖아 이건 여기 시내잖아 띄우다 내 띄울 사람인가 제 남서 보기만 어싸하게도
1: 전화라고? 야 이봐셔
2: 맞아.
1: 내 지금 여기다가 전화 찍어보겠습니다 확실히 딱 사항이 있는가 똑똑히 물어보겠습니다
0: 또 영사야 한다 후에 형님만 오면 참 비스럽소
1: 아 무슨 펜치고 멀고 있어 아 전화 왔다 갔다
0: 한대 야 여자들은 남자들이 망신할 때 많습니다 어다 이 4만 5천은 어떻게 쓰겠는가? 그렇지 요도는 아주 3층짜리 집이지 1층에다는 돼지를 치고 2층에다는 달걀 치고 3층에다 계산을 치고 어느 또나 잣자리는 없다니 아이고 나도 3층에다 무슨 그 애모인한테
1: 아니 김병호한테 어떤 한석이 전화 받은가?
0: 무슨 한석? 그 애니는 한석 깍시려놓다 무슨 가라 어 괜히 놀았다
1: 그랬단가?
0: 그래 좀 마지막에 무슨 말 한대?
1: 아니 넌 한석 말 안가
0: 그를 읽으란데 그를 읽어
1: 그래서 예? 내 그 여자 말하는 거 암송에 가지고 왔습니다
0: 암송? 전화에다 감사했는가? 그 애모인한테
1: 들으셔예?
0: 야
1: 您拨的电话号码是空号。您拨的电话号码是空号。您拨的电话号码是空号。您拨的电话号码是空号。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업이 쌓이고 쌓여온 것인 것만큼 모든 것에 감사하는 생활을 일상화한다면 그 감사의 마음이 24시간 이어지는 날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힘들게 할 리가 없고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불안하게 할 리가 없고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나를 외롭게 할 리가 없다고 합니다.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얻었다면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하루하루에 충실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지금에 모두 충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송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옥입니다. 음악은 가장 저렴한 시간 여행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향수에 젖어 악보에 고스란히 새겨지죠. 하얀 눈이 아름답게 수놓던 날, 시린 손으로 꽂은 이어폰 속에서 흐르는 선율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또 추억을 상기하게 만듭니다. 추억을 담은 음악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차미령의 사랑 더하기로 시작합니다.

독서를 하면서 혼자 다니는 연습을 하는 중이랍니다. 하는 글을 봤습니다. 그는 이제 저도 혼자 다니는 걸 즐겨야 할까 봐요. 근데 혼자 다니는 게 참 좋더라고요. 집에 가든 게임방을 가든 주위 친구들에게 의견을 묻고 의견이 뭉쳐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쩌면 저도 모르게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나 하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래도 의지하는 일을 드린다면 그 기회들이 점점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다림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혼자 있는 연습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듣습니다. 변영화의 잊을 수 없는 고향.

재미있는 상식이 있어 알려드리려고요. 여러분, 잉어의 콧구멍이 4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물속에서 사는 잉어는 콧구멍으로 물이 들락날락한답니다. 언뜻 보면 콧구멍이 하나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쪽에 두 개씩 뚫려있는 게 보일 겁니다. 한쪽 콧구멍으로 물이 들어오면 다른 한쪽 콧구멍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동안 잉어는 물속에 녹아있는 먹이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잉어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거의 못 먹는 것이 없습니다. 조개, 새우, 게 등 껍데기가 딱딱한 것뿐만 아니라 물속에 사는 곤충, 어린 물고기, 물고기의 알, 돌에 붙은 미생물, 물풀까지 먹어치우는 대식가입니다. 코로 물이 들락날락하면 숨은 어떻게 쉬느냐고요? 숨은 아가미로 쉬기 때문에 콧구멍은 오로지 냄새 맡는 데만 쓰인답니다. 다음 곡입니다. 안경수 마법자 가수의 사랑가.

이 순간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신가요? 마음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차 한 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 한 잔이나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면서 또 저의 음악의 향기 코너에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구정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연변의 봄.

맞이하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나 어려움 없이 쉽게 얻는 만큼 그만큼 귀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는 그 무엇보다 값지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값진 것을 얻으려면 노력이 필요하겠죠?

가장 슬픈 것은 너무 일찍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가장 불행한 것은 너무 늦게 사랑을 깨우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슬픈 것을 일찍 알기에는 짧은 인생입니다. 네, 행복한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빈곤 퇴치 정밀화 난관 돌파전을 잘 치를 때 관한 좌담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시와 현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현재 실정에 맞게 실조로부터 출발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관련 재반 정책과 조치가 구체적으로 실시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고과 평가 기제를 개진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진전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보완함으로써 성에서 총책임을 지는 것이 업무 요구와 책임에서 구현될 뿐만 아니라 고과에서도 구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3자 평가 방식을 개진하고 범위를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주로 두 가지 걱정 해소, 세 가지 보장 상황을 평가해야 합니다. 빈곤연 퇴출에 대한 특별평가 검사는 성에서 조직하고 중앙에서 감독 검사와 순회 검사를 병행하면서 무작위로 검사해 퇴출의 진실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성급 지도자 면담 방식을 개진하고 올해 또 한 번 집중적으로 면담을 진행할 것이며 앞으로는 상시화해 문제가 발견되는 대로 수시로 면담해야 합니다. 넷째, 정밀성을 확고히 파악해야 합니다.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을 잘 치름에 있어서 그 승패는 정밀성에 달려 있습니다. 빈곤 인구 등록부를 계속 보완해야 하며 중점적으로 데이터 공유와 분석을 강화해 거시적으로 결책하고 업무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실책 정밀화를 깊이 있게 추진해 현지 실정에 맞게 마을, 가구, 주민에 따라 실책할 때 대한 요구에 따라 산업에 의한 빈곤 구제, 타지역 이주에 의한 빈곤 구제, 취업에 의한 빈곤 구제, 위험 가옥 개조, 교육에 의한 빈곤 구제, 건강 추진에 의한 빈곤 구제, 생태 건설에 의한 빈곤 구제 등 빈곤 구제 정밀화 중점 사업을 실속 있게 잘 추진해야 합니다. 여기서 산업에 의한 빈곤 구제와 타지역 이주에 의한 빈곤 구제에 대해 특히 강조하겠습니다. 산업에 의한 소득 증대는 빈곤을 퇴치하고 난관을 돌파하는 주요 경로이자 장기적인 전략입니다. 현재 빈곤 대중은 먹고 있는 걱정이 없기 때문에 농업산업에서는 장기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시를 돌려야 하며 눈앞의 성공과 리익에만 급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에서는 타지역 이주에 의한 빈곤 구제에 자금을 가장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이주를 추진한다고 해 이주하지 말아야 할 일반 농가가 이주하고 반면 이주해야 할 빈곤 가구가 이주하지 못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향후 3년간 먼저 빈곤 인구 등록부에 기재된 이주해야 하는 가구들을 모두 이주시킨 다음 기타 동시기 이주자들의 이주를 점차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아직 이주 안치 조건을 갖추지 못한 빈곤 인구에 대해서는 두 가지 걱정 해소, 세 가지 보장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 앞으로 향촌지능 전략의 실시와 결부해 한 단계씩 추진할 수 있으며 생태 이주의 실시 및 안정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나 점차 잘 살도록 하는 데 유리한 기타 이주의 실시를 통해 이주에 의한 빈곤 구제를 계속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다섯째, 자금 관리를 보완해야 합니다. 빈곤 구제 자금은 양적으로 많고 관련 범위가 넓고 지원 상대가 분산되고 지원 기간이 길어 감독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직장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쌓이고 걱정거리가 겹쳐 마음이 온통 복잡하고 어수선할 때면 저는 홀로 산책을 나가곤 합니다. 발걸음을 옮기며 머릿속 잡념을 비우다 보면 차츰 마음이 잔잔해지고 막혔던 일에 해결 실마리도 자연스레 떠오르곤 하죠. 지난주에도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공원으로 산책을 갔는데 연못가에 줄지어 자리 잡은 능수보들을 바라보며 온갖 근심이 사라지는 듯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푸르른 잎사귀가 무성한 가지들은 부드럽고 길게 뻗어 땅 가까이까지 휘늘어져 있었고 산들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가지들이 리듬감 있게 넘늘거렸습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길게 늘어진 가지가 좌우로 천천히 흔들리고 다시 바람이 닿으면 부드럽게 휘감기듯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머릿속의 걱정마저 바람이 실려 멀리 흘러가 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버드나무가지가 흔들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표현하는 우리말이 바로 넘늘거리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 넘늘거리다는 자꾸 넘늘넘늘하다 하는 뜻으로 길게 휘늘어진 물체가 느리게 흔들리고 움직이는 모양을 뜻합니다. 길고 부드럽게 늘어진 대상이 바람이나 물결에 닿아 반복적으로 부드럽게 출렁이는 광경을 생생하게 담아낸 표현입니다. 련못가 능수보들은 넘늘거리다의 뜻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겨울 내내 가지가 딱딱하게 굳어있던 보드나무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연한 새싹이 돋아나고 가지가 한없이 부드럽게 길게 늘어집니다. 물가를 향해 아래로 휘늘어진 가지는 약한 바람만 불어도 똑바로 서지 못하고 느리게 흔들리는데 이렇게 길게 늘어진 채 반복적으로 출렁이는 모습이 바로 넘늘거리는 모습입니다. 강변이나 공무원을 거닐다가 이런 보드나무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 단어가 떠오르며 고요하고 부드러운 자연의 분위기를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넘늘거리다는 보드나무 가지 외에도 길게 늘어진 다양한 사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에 걸린 긴 비단천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긴 수염이 달린 수초가 물결에 휘감기는 모습, 길게 늘어진 등나무 덩굴이 바람에 흔들리는 광경까지 모두 넘늘거리다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흔들리다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넘늘거리다는 반드시 길게 휘늘어진 형태라는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빠르고 격한 움직임이 아닌 길게 휘늘어진 물체가 바람에 느리고 부드럽게 출렁이는 모습을 담은 넘늘거리다는 고요하고 정겨운 자연 풍경을 살려주는 매력적인 우리말입니다. 앞으로 공원이나 강가를 산책할 때 휘늘어진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오늘 배운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평범한 자연 풍경이 훨씬 섬세하고 아름답게 다가올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합니다.

0: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시간 첫 내용으로 탈모를 위한 분들을 위해 머리카락을 굵어지게 만드는 뜻밖의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머리카락 건강에 관심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음식이 바로 검은콩입니다. 오래전부터 모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모발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른 식재료들, 이 성분이 부족할 경우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모발 상태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B군도 포함되어 있어 두피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철분과 아연 역시 달걀에 들어있는 영양소입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모근을 강화하고 건강한 모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영양 성분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달걀은 모발 건강 관리에 활용하기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계속해 달걀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입니다. 달걀은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지만 삶은 달걀이 비교적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한두 개 정도를 식단에 포함하면 단백질과 여러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 흰자뿐만 아니라 노른자까지 함께 먹는 것이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알아둬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상태는 음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호르몬 변화, 영양 균형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식품에만 의존하기보다 균형 잡힌 식습관과 생활 관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평소에 본인의 입술색에 신경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입술색으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답니다. 건강하지 못한 입술색, 아래 정황에 특히 주의를 돌려야겠습니다. 네, 입술은 우리의 일상적인 음식, 호흡, 대화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중의학에서는 입술색과 형태가 신체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서로 다른 입술색 뒤에 숨겨진 건강 신호를 밝혀냈습니다. 먼저 온백색입니다. 몸의 기혈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입술이 붉고 밝은 색을 나타낼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현기증, 두근거림, 손발저림, 탈모, 그리고 여성의 생리가 적고 양이 적으며 색이 다몽빛을 띠는 등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양 균형을 유지하고 편식하거나 절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대추와 붉은 내피가 있는 땅콩을 적당히 섭취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밤을 새우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청흑색, 즉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조깅,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진홍색 또는 자홍색입니다. 에너지 과잉으로 인해 몸에 화기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색이 짙을수록 몸 안의 화기가 큽니다. 평소 현기증, 짜증 또는 두통, 어지럼증, 치통, 변비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때는 매운 음식, 설탕, 닭고기, 양고기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이러한 음식은 체내에 더 많은 열을 발생시키고 체내의 활기를 더 강하게 해 입술색이 더 진해지게 합니다. 일상적으로 여주, 동과, 수세미, 수박 등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해 열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 주위 색소 침착입니다. 몸에 습기가 있는 동시에 신장과 비장이 허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불편함에는 식욕 부진, 소화 불량, 하체 무게감, 배뇨 증가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능한 한 단 음식, 튀긴 음식, 진득거리는 음식, 날것과 찬 음식을 적게 섭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음식은 몸에 습기가 차게 합니다. 신경과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줄이는 생활정보 꿀팁입니다. 먼저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생활비에서 가장 부담되는 부분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공과금입니다. 먼저 전기요금은 대기 전력 차단만 잘해도 확실히 줄일 수 있답니다. TV나 전자레인지, 컴퓨터처럼 자주 사용하는 가전은 개별 스위치가 있는 멀티탭을 활용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는 가득 채울수록 전기가 더 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70% 정도 채워두는 상태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너무 비어 있으면 냉기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전력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수도세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수도세 절약을 위해서는 샤워 시간을 줄이고 설거지는 물을 틀어놓고 하기보다는 받아서 사용하는 습관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매달 공과금 차이가 분명히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도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고3 특집 보도입니다.
1: 5·4운동 전후 막스 주의는 러시아 원동과 상해로부터 연변 지역에 전래돼 선진 청년들 사이에서 전해졌습니다. 1928년 중공 만주성위원회에는 연기련 룡정촌의 당조직을 설립했습니다. 1930년 중공 연변특별지부위원회와 중공 연화중심현위원회가 잇따라 건립됐으며 여러 민족 인민을 영도해 홍색 5월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1930년 10월 10일 조선족 흑집에서 중공 연화중심현위원회 간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중공 만주성위원회의 지시정신에 따라 회의는 중공동만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동만특위로 략칭하기로 결정했으며 료여원이 서기를 맡았습니다. 동시에 중공동만특별위원회 군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며 양림이 동만특별위원회 군사위원회 서기를 맡았습니다. 중공 만주성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중공동만특별위원회 지도구역은 연길, 훈춘, 화룡, 왕청, 도나, 안도, 무송, 화전, 어목, 장백 등 10개 현으로 정해졌습니다. 중공동만특별위원회는 각 현의 군사부를 설치해 유격대와 적위대를 정돈하고 구성했으며 반일무장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했습니다.
0: 중공동만특별위원회가 설립된 후 하변 후 중공동만특별위원회는 중공중앙위원회와 만주성위원회의의 항일고국 호소를 관찰하고 당이 령도하는 항일무장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으며 4개 현의 반일유격대와 10개의 항일유격근거지를 설립했습니다. 항일무장은 유격근거지를 기반으로 반토벌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했습니다. 중공중앙의 항일민족통일전선 수립에 관한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해 중공동만특별위원회는 4개 현의 반일유격대를 기초로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동북항일연합군 제2군과 동북항일연합군 제1로군을 창건했습니다. 중공동만특별위원회는 1930년 10월에 설립되어 1937년 가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 기간 남만성당위로 통합되어 료여원

0: 동장영, 위증민 등 특별위원회 서기에 지도하에 동북한길군 제2군과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을 이끌고 일본 침략자와 간관 투쟁을 벌려 중화민족의 독립과 해방에 중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1: 찬바람이 동북대지를 휩쓸고 붉은 깃발이 무장 전사들을 고무하네. 연길 감옥은 우리의 육체를 짓밟지만 군과 공산당원이 수감됐습니다. 철장 족쇄는 강철 전사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리진, 오세국 등 몇 명의 당원과 타로 골간들이 잇따라 살해됐습니다. 김훈은 비록 희생됐지만 김훈의 교육과 영향에서 성장한 김명준은 용감하게 중임을 떠맡아 다시 한번 탈옥 작전을 조직했습니다. 1935년 여름, 적들은 단오절의 5일간 려니어 운동회를 열려고 준비했습니다. 때가 왔다고 판단한 김명준은 몇몇 당조직 간부들과 상의해 단오절 다음날 오후 3시에 탈옥하기로 하고 17명의 탈옥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이는 동북지구 당이 령도한 탈옥 투쟁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로 사회적으로 거대한 영향을 일으켰고 인민대중의 항일 토지를 고무했으며 동북인민 항일 투쟁사에서 빛나는 한 페이지를 기록했습니다.
0: 연결시 의란진 대승촌의 한 경작지에는 28명 사망자의 유골이 묻혀있는 묘지가 있습니다. 1932년 4월 그들은 이곳에서 일본 침략자들에게 집단 총살을 당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중공 동만특별위원회 선전부장이며 연길구위원회 서기 조기석입니다. 조기석, 별명 조영훈, 1904년 3월 조선 함경북도의 가난한 농민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26년 황포 군관학교에 입학해 군사를 배우고 북벌전쟁에 참가했으며 4.12 반영명 정변이 발생한 후 동북으로 돌아와 1930년 7월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동만 지역에서 일본 침략자들은 공산당원과 혁명군중을 잔혹하게 진압하여 연길구당위는 두 번이나 적들의 파괴를 받았습니다. 1931년 3월 동만특별위원회 선전부부장 조기석이 연길구당위원회 서기를 겸임했습니다. 그는 반제동맹, 농민협회, 부녀회, 공제회, 공청단, 소년선봉대 등 단체를 조직해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점차 사업국면을 개척했습니다. 중공 동만특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1931년 11월에 조기석은 추수투쟁을 조직했습니다. 수백여 명의 농민들이 대지주 송보성의 장원으로 몰려가 3.7 소장교를 인하할 것을 요구했는데 국자거리 서구 공안분소 순경들이 들이닥쳐 5명의 단판 대표를 체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기석은 즉시 2만여 명의 농민을 조직해 연길현 정부의 마당 전체를 둘러싸고 시위를 벌렸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연길현 지사는 3.7, 2.8의 소장교 인하를 동의했습니다. 일제당국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군대와 자위대를 모아 국자거리에서 대대적인 수색과 체포를 벌였습니다. 조기석은 용의자로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갔지만 적을 속여 휘발유를 뿌려 불태웠습니다. 당시 그는 28세의 나이로 장렬하게 희생됐습니다.
1: 소베트 정부를 설립했습니다. 이는 왕우구 항일 유적 근거지의 탄생을 상징합니다. 중화 소베트 공화국 헌법과 법령에 따라 왕우구 구역 소베트 정부는 토지, 군사, 경제, 교육, 법정 등 기구를 설립하고 시정 강령을 제정해 항일민족 통일 전선 정권으로 됐습니다. 1933년 1월, 연길현 항일 유격대가 설립됐고 왕우구 유격대가 연길현 항일 유격대에 편입됐습니다. 그들은 각종 기회를 엿보아 적들을 습격하고 무기를 탈취해 적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적들을 소멸하기 위해 그들은 석인구의 병기 공장을 세웠습니다. 유적지에서는
0: 오늘날 연길의 많은 혁명 유적지는 성급 문물보호 단위로 확정됐으며 혁명 전통 교양과 애국주의 교양을 전개하는 생동한 교재로 연변지구 유명한 홍색 관광지로 됐습니다.
2: 오늘 프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열차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건강열차 함께할 박소원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배수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건강선수 배워갈 김지혜 인사드립니다.
0: 우리 친구들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고 묻게 되면 어떻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까?
1: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친구들에게는 건강이 첫째가 아니겠습니까? 학습을 잘하려고 해도 신체가 건강해야만이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2: 학습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신체가 건강해야겠지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건강이 제일이라고 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1: 친구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열차 시간입니다. 하늘나라 왕이 왜 노랑 천사에게 동주머니를 맡겼는지 친구들은 알고 계십니까? 왜서 노랑을 많이 피우는 친구들에게는 동주머니를 선물로 드릴까요?
0: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아프지 않을 때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했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2: 그래요.
0: 네, 어른들은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지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알코올한 사람들은 다음부터는 꼭 조심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겠지만 또 금세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왕은 사람들 주위에 항상 병이 조금씩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 또 조심을 할 테니까요.
1: 우리 친구들 주위에도 조그마한 틈이 보이면 친구들의
0: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리고 있는 병이 참 많겠지요.
1: 그러므로 친구들은 항상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 하지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지키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0: 네,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식사 시간을 꼭꼭 지켜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위장에 탈이 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몸이 자라고 병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이를 닦아야 합니다.
2: 이제 음식을 골고루 먹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원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편식을 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편식을 하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가 없지만, 그러면 몸이 잘 자라지도 않고, 공부도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병에도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양소들이 매일 전해오는 정보들입니다.
1: 셋째,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견지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대학생 8명에게 6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만 누워있게 했지요.
0: 먹을 것은 충분히 먹고 말입니다. 그런데 누워있기 시작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병을 이기는 능력이 40%나 약해져 있었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도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0: 그러나 반대로 운동을 많이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병을 이기는 능력도 길러지게 됩니다. 운동은 심장과 폐를 강하게 하고 비만을 막아주고 또 힘도 길러주며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시켜준답니다. 이렇게 좋은 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친구들, 오늘 이 방송이 끝난 내일부터라도 당장 운동 시작하는 거 어떠할까요?
1: 넷째,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지 금방 피곤해지고 지치게 됩니다. 올바른 자세는 건강 증진, 질병 예방, 피로를 덜어주고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책상에 엎드려 있거나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 척추에 무리가 가고 눈이 나빠지고 피로감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0: 네, 책을 읽을 때는 바르게 앉아 양쪽 손으로 책을 세워서 눈과 책 사이의 거리가 30cm 정도 되게 하고 턱을 들거나 내리지 않으며 눈은 옆으로 하지 않고 정면으로 보면서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그럼 여기서 친구들에게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놓기, 다리 사이로 뒤벅이, 등 뒤로 손잡기. 이와 같은 운동은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건강에 아주 좋은 운동들입니다.
0: 네, 그래요. 그럼 절대로 책은 누워서 보거나 엎드려 보거나 빗둔 자세로 읽지 말고 길을 걸을 때에는 꼭 허리를 펴고 꿋꿋한 자세로 걸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1: 다섯째,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병균이 와글와글합니다. 크기는 사람보다 엄청나게 작지만 그 수는 사람보다 많은 병균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서 먹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병균들도 먹어야 많이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오면 그 작은 병균이 때로는 자기보다 몇천만 배나 큰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물론 건강한 친구들이라면 그런 병균쯤은 쉽게 물리칠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한 친구들이라면 또 다른 질병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병균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손은 항상 깨끗이 씻고 손톱을 자주 깎고 목욕을 자주 하고 머리도 자주 감고 옷도 매일매일 갖고 입어야 합니다.

0: 친구들, 식생활을 바르게 거치어 보는 거 어떠할까요? 많은 사람들, 난 음식 습관이 무척 건강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1: 아마 어른들 중에도 거의 없을 거예요. 가장 중요하지만 소홀해지기 쉬운 식생활, 그런 입맛이 자신과 비슷하거나 조금 다른 세 명의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자신의 식생활을 돌아보고 더 알아볼까요? 어린이 식생활 이러면 위험해요.
0: 네, 영양균형을 무너뜨리는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같은 여러 원재료를 먹기 쉽게 가공을 해서 만든 음식입니다. 요리하기도 편하고 보관도 오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가공식품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영양이 균형 있게 바로 담겨 있지 않거나 맛이 자극적인 경우가 많아서 문제예요. 라면만 해도 그래요. 라면 국물에는 천연 재료가 거의 없거나 아주 조금 들어있지요. 게다가 너무 짜요.
0: 친구들, 짠맛을 내는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을 붓게 하고 콩팥을 망가뜨리고 골다공증, 고혈압 등 여러 가지 병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교나무 열매에서 짜낸 기름으로 튀기는 면도 나쁜 것입니다. 정교 기름에는 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어려서부터 성인병에 걸릴 수 있답니다.
1: 건강 챙기기의 시작. 영양 성분표와

0: 원재료 이름 살피기. 가공식품에는 영양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이 반드시 적혀 있어요. 영양성분표를 보면 영양과 영양소, 영양소의 기준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 원재료 이름에서는 여러 종류의 식품 첨가물을 찾아볼 수 있지요.
1: 그래요, 친구들. 열량,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열량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입니다. 열량이 높을수록 많이 힘을 낼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도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0: 영양소 기준치는 영양소마다 하루에 먹어야 할 양을 기준으로 해당 식품에 얼마나 만큼 들어있는지 적어둔 겁니다.
1: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양소 기준 수치는 어른을 기준으로 해서 적은 건데요. 또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첨가물을 잊지 말고 살펴봐야 합니다.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을 확인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고 자신에게 알맞은 식품을 고르는 첫 걸음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친구들, 우리 함께 노래 듣고 계속해서 영양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렴동훈 친구가 불러드립니다.

0: 마음 장식하렵니다.
1: 서로에게 사랑이 말, 위로의 말, 칭찬이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을 많이 주고받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한 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0: 한프로 편집과 기획의 지련정 선생님, 진행의 서원이와 지혜, 수진이, 그리고 련정 선생님이었습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2: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3: 인민의 자질을 높이는 것은 경제 발전을 밀고 나가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근본적인 담보로 됩니다.
4: 인민의 자질을 한층 높여 사람마다 문명하게 행동하는 습관을 키우며 물건을 사거나 차를 탈 때는 자각적으로 줄을 서며 서로 양보하면서 법을 지키는 의식을 높입시다.

0: 播电台，
1: 中央人民广播电台，
0: 全国新闻联播。
2: 各位听众，晚上好，今天是。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검총 주석이 2026년 상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기르기즈 수단과 이집트에 대한 국빈 방문을 마친 후 귀국했습니다.
0: 새 사상으로 새 노정 인솔, 15분 생활권 건설의 범위 확대와 성격이 민중의 안정된 행복을 위해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 중국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81주년 좌담회가 북경에서 개최됐습니다.
0: 각지에서 중국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81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 보도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이 9월 3일 오전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 참석과 기르기즈스탄 이집트 국빈 방문을 원만히 마치고 북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습근평 주석의 부인 백려원 여사,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반공청 주임인 채기,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외교부 부장인 왕이 등 수행 인원들도 같은 비행기로 돌아왔습니다.
1: 습검총 총서기는 민중을 위해 봉사한다는 취지를 견지하고 도시와 농촌, 지역사회의 조직과 대민 봉사센터를 잘 건설하며 지역사회의 민중을 위한 기능, 민중의 편의를 위한 기능, 민중을 안심시키는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에게 필요하면 지역사회가 곧바로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주민이 가장 믿고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시작에 의해 각지들은 따뜻하고 생활감 넘치는 지역사회의 봉사 공간을 많이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은 집 앞에서 량질의 봉사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15분 생활권은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소비를 확대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됐습니다. 정오 무렵 호북성 무한시 정산구 정화구 지역사회는 밤 냄새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지역사회 식당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10원 정도면 고기 반찬 하나, 채소 반찬 하나, 국 하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현실적인 수요를 중심으로 청화구 지역사회는 노인과 어린이에 초점을 맞추고 15분 생활권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사, 보육부터 수리와 민원 처리까지 주민들은 도보로 15분 이내에 대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화구 지역사회 당위원회 부석이 풍원원은 습근평 총서기가 지역사회를 시찰할 때 우리 공익단체가 자원적으로 지역사회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배달 식사를 제공하고 생활면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일을 해냈다고 우리를 칭찬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실제 수요를 파악하고 공동건설 단위와 자원봉사자 등 여러 방면의 지원을 조율해 주민들의 생활 속 작은 일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군중의 급하고 어려우며 걱정하고 기대하는 일을 마음에 새기고 편리한 대민 봉사를 더욱 세심하고 실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는 작지만 수많은 가정들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습근평 총사 집 앞 로인 돌봄 봉사 거점 200곳을 초과하는 올해 처음으로 상해시 민생 실천 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양포구 은행가도에 60세 이상

0: 정도인 인구 비율은 50%를 넘습니다. 가도는 집 앞 노인 돌봄 봉사 거점을 기반으로 공익 동행 진료 봉사팀을 육성 배양해 노년층을 대상으로 진료 전 과정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행 가도 지역사회 봉사사무소 주임 개구는 우리의 봉사 범위는 은행 가도에서 점차 양포구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점에서 면으로 확장하는 방식을 통해 노인 돌봄 봉사가 우리 지역사회 모든 노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분 대민생활권 건설은 애초에 봉사망이 있는 해에서 봉사가 좋은 해로 전변했습니다. 며칠 전 강소성 남통시 송천구 룡호가원 지역사회 여름방학 돌봄반이 원만하게 끝났습니다. 올해 지역사회는 공익 돌봄을 제공할 뿐더러 로 전문가와 로 전사 등을 초청해 어린이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수업을 제공했습니다. 룡호가원 지역사회 소소연 당 총지석이는 지역사회 부대시설은 타가와 돌봄, 양로봉사, 야채시장 등 시설을 보완함으로써 살기 좋은 대민 생활권을 구축했다고 표했습니다. 소소연 소기는 주민들이 급히 수요하고 기대하는 바에 주목해 주차가 어렵고 충전이 어려운 등 백성들이 관심하는 문제 100여 건을 해결하며 18개 자원봉사자 대우를 조직해 주민들이 봉사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표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제3진 도시 15분 대민 생활권 전역 추진 선행구 시점 30개를 추가하고 조건을 갖춘 현도 확장하며 연말 전까지 만개 생활권 건설 목표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2030년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지구급 이상 도시 중심구역과 조건을 갖춘 현 지역사회 대민생활권 전포괄을 실현할 것입니다. 상무부 류통발전사의 류가로 사장은 15분 대민 생활권 건설 경험을 창조해 현지에서 현지 실정에 맞게 대민 생활권을 구축하고 부족점을 보완함으로써 현 주민들이 집 앞에서 편리하고 품질이 믿음직한 봉사체험을 향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오 전쟁 승리 81주년 기념조담회가 3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중앙선전부 부장인 리서뢰가 조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중국인민 항일전쟁은 간곡하면서도 위대한 전쟁이었습니다. 중국인민 항일전쟁은 세계 반파시오 전쟁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중국인민은 막대한 민족적 희생을 치르며 인류 문명을 구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좌담회에서 중앙통일선전사업부, 중앙당사연구문헌연구원,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책임자와 항일용부대 청년장병 대표, 청년학생 대표가 차례로 발언하면서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오 전쟁 승리의 위대한 의의를 조명하고 역사를 명기하고 열사를 추모하며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교리와 신념 그리고 평화 발전의 길을 확고히 걸어갈 때 관한 숭고한 내용만을 전했습니다.
0: 9월 3일은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오 전쟁 승리 81주년 기념일입니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애국주의 교육 활동을 개최하여 항전의 역사를 기억하고 혁명 선열들을 추모하면서 위대한 항전 정신을 계속 발행하고 있습니다. 련영성 심양시 9.18 역사박물관에서는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관내의 2,400여 점의 귀중한 유물과 역사사진,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몰입형 해설을 진행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령달에 일본 침략자에 맞서 싸운 지하당원, 항일연군 장병, 동북쪽 민중들의 장렬한 항쟁 장면을 관람객들에게 재현해 보였습니다. 9.18 역사박물관 사회교육부 부주임 개령은 항전의 역사와 진실을 실제 장면으로 재현해 전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애국심과 시공을 넘나드는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평온하고 아름다운 산화와 강산은 수많은 선열들이 희생으로 바꾼 것입니다. 신시대 청년으로서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항쟁 정신을 대를 이어 전해 내려갈 것입니다. 성수성 연안시에서는 많은 관람객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연안 혁명 기념관을 참관했습니다.

0: 참석자들은 요나니 항일 전쟁 지휘 중투로서 지닌 중요한 역사적 위상을 깊이 체감하면서 혁명 선열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조국을 지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되새겼습니다. 관광객 룽헨은 오늘의 평화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서 우리는 평화를 더욱 소중히 아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소송 남창시에서 사법 종사자들과 사생대표 그리고 사회 각계 인사들이 매요오 생가를 찾아 매요오 선생의 봉상에 화환을 드렸습니다. 1946년 매요오는 중국을 대표해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판사로 임명돼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쿄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남창시민 호문청은 이런 옛 물건들과 많은 자료를 통해 우리는 당시 도쿄 재판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선배들의 헌신을 더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그 시절의 역사를 알게 되고 지금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해발 4천여 미터의 카라코람 고원에서는 신강 군구 장병들이 정렬에 서서 군인의 선서를 다시 되새기면서 선열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훈련과 전투 준비에 실제 행동으로 바꾸었습니다. 신강 군구 장병 배유건은 당시 항진 용렬사들은 비로소 민족의 치욕을 씻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고 선열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시대 고원의 장병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홍신맥을 이어받아 피를 잘 흘리더라도 절대 한치의 국토도 잃지 않겠다는 맹세를 뼛속 깊이 새기고 자신의 위치에서
1: 질과 효율의 이중 향상, 전면적인 질적 성격과 효율 증대를 실현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국가체육총국 고지단 국장은 대중운동공간 확장 계획과 대중신변의 작고 아름다운 장소시설 건설 공정을 실시하고 대중체육경기 행사를 풍부히하며 다양화된 대중체육경기 행사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리그, 마을리그 등 대중들이 즐겨보는 체육경기 행사에 대한 지지 강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경기체육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계속해 청소년 체육 후비 인재 기반을 다지고 과학적인 훈련 체계를 보완하며 체육훈련 경기 준비에 대한 과학기술의 에너지 부여를 강화하고 3대 구기 운동 내 지능 발전을 실속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고지단 국장은 15차 5개년 전망기획 시기 세계 챔피언 수가 전 세계 앞자리를 유지하고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알프스 동계올림픽 등 세계 대형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더 거두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체육산업 면에서 향후 5년간 우리나라는 체육산업 규모를 계속해 장대시키고 체육소비의 질적 승격과 규모 확장을 추진하며 체육과 문화관광, 건강, 과학기술 산업의 심층 융합을 촉진하고 체육경제의 새 원동력을 끊임없이 방출시킬 것입니다. 국가체육총국 체육경제사 양설동 사장의 소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30년 체육산업 총규모 7조 원 목표를 긴밀히 조준하고 주최하기 좋고 보기 좋은 경기에 주목해 경기 경제를 깊이 발굴할 계획입니다.
0: 공업정보부가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등 10개 부문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발전 15차 5인원 전망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 규모 이상 중소기업의 1인당 영업수입이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획은 신형 공업화 실현 목표를 확고히 겨냥하여 우수기업 육성, 공공봉사, 법률정책 체계를 정비하고 생산 요소와 발전 환경 보장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의 혁신, 창업, 창조 활력, 잠재력을 충분히 고취시키고 중소기업의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규화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업정보하부 중소기업부 량지봉 국장은 계획 내용은 신규와 우량을 지향하는 동시에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규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육성 기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내부 지출은 연 평균 8% 이상 증가하며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규화, 작은 거인 기업은 2만 2천 개에 달하고 국가급 중소기업

0: 녹색산업 글로스트는 600개의 이를 조망입니다. 공업정보화부 다길흔 부부장은 디지털화와 지능화 지원 측면에서 디지털 조난의 대표적 응용 시나리오를 다수 조성할 것이라며 조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규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수준 2단계 이상 달성 비율을 95% 이상, 3단계 이상 달성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중소기업 봉사 네트워크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중소기업 공공봉사의 확대와 질적 제고 기지를 마련하게 됩니다. 발전 환경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다각화된 자금 조달 경로를 더욱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금 지원 자금을 방지하고 해소라는 장기 기지를 기본적으로 확립하며 중소기업 권익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공업정보화부 중소기업국 량지봉 국장은 향후 공업정보화부는 부문 간 협력, 중앙지방연계, 공동협의를 강화하고 계획이행에 대한 관측과 평가, 감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홍보와 지도를 강화하여 전 사회가 중소기업 발전을 관심하고 지원하는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3일 저녁 서장 시가제시 기롱 동산구 핵심구역의 临시전력공급선로가 전부 긴급 복구돼 핵심구역의 긴급구조 작업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를 입은 핵심구역에서는 그물망식 수색 작업이 심도 있게 진행되고 사후 처리 등 사업도 질서 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롱 통상구가 위치한 산사태 핵심 구역은 7개 구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중국 안능의 굴착기 조작원, 안전요원, 해방군, 소방대 등 인력이 역할을 분담해 협력함으로써 기계와 인력을 병행한 수색을 실현했습니다. 중국 안능 제3공정국 성도기지 총공정사 주봉은 각 구역마다 굴착기 한 대와 안전요원 한 명을 배치했고 전문 수색팀의 지휘를 기준으로 삼아 모든 장비들이 이에 맞춰 협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주봉은 수색요원들은 항상 곁에서 관찰하면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될 경우 즉각 장비 작동을 중지시키고 수동 수색을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근 200명 규모의 돌격대로 구성된 소방구조대는 3개조로 나뉘어 교대로 근무하면서 핵심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주차장과 공동검사청사 등 중점구역을 중심으로 한 층씩 뒤집고 한 층씩 수색하며 한 층씩 정리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생명탐지기 등 전문 장비를 휴대하고 구조견과 함께 구간별, 구역별, 지점별로 정밀 수색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현장 일부 구역에는 여전히 물이 고여있어 구조요원들이 수시로 지늘게 빠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색요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발견된 유품 김홍화 리국호였습니다.

202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뚜렷하게 상승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유럽 국가들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원인 중의 하나는 다시 높아진 통화 팽창이 중요한 추진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동맹 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유로구의 8월 통화 팽창률은 연율 기준으로 3.3% 상승해 7월에 2.9%보다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주민과 기업의 비용을 직접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도 강화했습니다. 시장은 유럽중앙은행이 9월에 25베이시스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이후 추가적인 통화정책 긴축 가능성도 평가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 중앙은행 총재이며 유럽중앙은행 집행리사인 게디미나스 시모쿠스는 통화 평

0: 시장 환경이 이미 강화됐고, 유로구 경제의 성과가 이전 예상보다 또 탄력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유럽중앙은행이 9월에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충분하고 한 차례 금리 인상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국제그룹의 거시연구 책임자인 카스텐 브레스키는 국채 수익률 상승 자체는 이미 금융 여건의 긴축을 의미한다면서 금융 여건을 적절히 긴축하면 유럽중앙은행이 통화 팽창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부채 상환 비용도 한층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볼수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이미 파기되어 시장의 자금 조달 비용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유럽 채무 시장의 압박은 통화 팽창, 재정 여건, 통화 정책, 글로벌 자본 배분 변화 등 요인이 서로 겹쳐 작용한 결과입니다. 분석가들은 에너지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재정 정비의 진전이 제한적인 가운데 미국의 인공지능 투자가 계속해서 전 세계 자본을 끌어들이면 유럽 경제체는 자금 조달 비용이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새로운 국면에 적응해야 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합적 요인으로 유럽 채무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용자 원가가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저점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출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군인 수금병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세계 다민족 지역의 농촌 발전에 중국의 지혜와 방안을 제공한 소장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홍해와 사막

0: 사이에서 느끼는 중국과 이집트 협력의 뜨거운 열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스큰뱅이 좋아하는 전공. 오늘은 제11부 명월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리요. 운명 공동체 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이 한 달락 말은 습금청 주석이 2021년 10월 25일 중화민공화국 유엔 합법 지위 회복 50주년 기념회산 연설 내용입니다. 그중 백가의 아름다움을 다하지 않고서는 한 사람의 독특함을 이룰 수 없다는 문구는 청나라 류계의 여완 운대궁 보론 문서에서 유래했습니다. 류계는 청나라 동성파 사문가로 이 문구는 한우의 사문에 대한 류계의 평가 글입니다. 류계는 한우의 사문이 이처럼 높은 수준에 도달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다양한 학파의 장점을 널리 흡수하고 전국적으로 이를 융합관통시켜 독창적이고 비범한 성과를 이뤄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광범위하게 학습하고 각 학파의 우세를 참조하는 동시에 최고 기준으로 자신을 요구해야만 기존의 틀을 깨고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글쓰기에서 여러 학파의 장점을 흡수해 독창적 이론을 형성하듯이 문명의 발전 역시 다양한 문화의 교류와 융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중국 역사에서 서로 다른 문명 간의 대화와 상호리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간단한 두 글자지만 소욕으로 가는 길은 멀고 미지의 고난과 위험으로 가득 찼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어진 길이 없는 상황에서 장르는 끊임없는 탐색과 노력을 거쳐 최종 서유 각국과 한민족이 왕래하고 교류하는 비단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천년 동안 번영을 누린 이 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소통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명 상호 참조 역사에서 하나의 대표적인 경전이며 백가의 장점을 배우지 않고서는 1인의 특색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의 전용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139년 장거는 사절 신분으로 처음 서역으로 떠났습니다. 서역으로 가는 모나먼 길은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좁고 긴 하소 회랑에서 장근의 사절단은 기세 등등한 흉노 기병들을 만났습니다. 그의 사절단 전원이 포로로 잡혔지만 장근은 항상 한나라 사절로서의 기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후 장근은 마침내 기회를 찾아 부하들과 함께 흉노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움에 굴하지 않았고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으며 탈출한 후에도 계속 소행길을 갔습니다. 소와 양 수만 마리, 금과 비단 등 값진 물품을 싣고 재차 서역으로 떠났습니다. 이를 따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단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5: 양무호 선생님의 훌륭한 해설 감사합니다. 인류가 왜 운명 공동체를 구축해야 할까요? 우선 운명 공동체는 세계의 질문에 대한 중국의 답변입니다.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이라는 이 중국 열쇠는 오늘날 세계의 다양한 난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 각종 혼란세를 해소하며 상호 리익과 호혜 상생을 도모하는 데 유도합니다. 다음 운명 공동체는 중국

0: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진심으로 단합하고 함께 노력해야만 지속 가능한 평화와 공동 번영의 세계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1: 병어근인 스큰팽이 저하는 전고 제11부 명월이었지 두 곳으로 나뉘리요 운명 공동체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라기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권해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세계 다민족 지역의 농촌 발전에 중국의 지혜와 방안을 제공한 소장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 존중을 전제로 한 가치 형태, 인권 보장을 핵심으로 한 발전 주념, 전면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 지향으로 한 소장 농촌 발전과 문화 개성은 농촌 발전과 문화 개성의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함으로써 민족 지역 농촌 진흥의 전형을 제공하고 민족 특색을 가지면서 현대적 활력이 넘치는 향촌 고품질 발전이 새로운 모델을 마련했습니다. 향촌 발전 과정에서 소장은 전통 존중을 전제로 문화를 통해 맥을 잇고 문화를 통해 산업을 일으키며 문화로 사람을 교화하여 문화 보호와 혁신을 병행하고 전통과 현대가 심층 융합하는 독자적인 경로를 형성했습니다. 사천대학 공공관리학원의 나롱잔도 교수는 소장이 향촌 발전과 진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색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경제 성장만 단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 자원과 현대 발전 요소를 서로 녹여 융합시켜 실제에 부합하고 민족적 특징이 살아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동량 강화를 통해 경제, 정치, 사회, 생태 문명의 제반 분야가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이끌었고 농촌 사회가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현대화 전환을 이루도록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장 향촌의 본영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서사시입니다. 이는 세계의 현대화는 결코 소구화가 아닌 우수한 전통 문화가 자체의 토양에 뿌리 내려 미래를 향해 창의적으로 전환되면서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발전 경로는 중국식 현대화의 독특한 장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민족 지역이 문화 보호와 발전 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 중국의 지혜와 방안을 제시합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3: 그렇지.
2: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3: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온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초장.
1: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홍해와 사막 사이에서 느끼는 중국과 이집트 협력의 뜨거운 열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이집트 홍해 연안 수에즈주 소크나 항구에는 동방에서 온 컨테이너 화물선 등 분야의 신규 프로젝트가 잇따라 계약, 착공, 생산에 들어가면서 이집트 경제와의 융합과 발전이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의 투자 열기가 지속적으로 뜨거워지면서 지난해 단지는 서쪽으로 2.86평방미터를 추가 확장했습니다. 중비태 다 투자주 시규환 회사 산업부동산의 투자 유치 총감인 장질상은 태다 협력구가 현재 이집트에서 종합환경이 가장 우수하고 투자 밀도가 가장 높으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가장 많고 중국 기업이 가장 밀집한 공업단지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투자 유치도 과거의 조방형에서 정밀 선별과 사슬식 유치로 전환하면서 산업의 명결성과 기업의 질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이집트 합작 시디안 에게막 고압전기유 한책임회사는 테다 협력구의 선두기업 중 하나입니다. 수년간 해당 기업은 고압전기 설비의 현지 제조를 실현했을 뿐만

0: 아니라 이집트의 여러 중요 전력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왔습니다. 회사 링컨비 총경리는 2008년 설립 이래 회사가 총 35건의 ETC 프로젝트와 28건의 단일기기 공급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면서 이집트 나일강 연안의 여러 변전소 건설에 참여하여 현지 전력의 고품질 송전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3월까지 회사가 이집트 서북부에 위치한 신상 각주에서 시공한 3개 변전소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며 이집트의 사막을 오아시스로 계획에 힘을 보탰습니다. 단지가 활발히 발전하면서 제약동체가 건설을 도맡은 라마단 11도시 경전철은 이집트 최초의 전철화 도시철도로 중국 이집트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대표적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사이라 시민 무함마드 후세인은 예전에는 주로 자가용이나 미니버스로 출퇴근했는데 길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환승도 여러 번 해야 해서 통근 체험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전철이 개통된 후에는 훨씬 편리해져서 까이라 시내에서 신행 정수도까지 50여 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경전철은 이제 신행 정수도 정부 공무원들의 주요 출퇴근 수단으로 되었습니다. 중국 항공기술국제주식회사 이집트지사의 곽계상 총경리는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과는 중국의 궤도교통시스템 해결 방안 전체를 완벽하게 이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초기 건설과 이후 유지 모수에서의 우수한 성과로 인해 이집트 측의 인정을 받았고 중국 기업은 3기와 그 후속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어 순환적 발전에 좋은 흐름을 형성했습니다. 사막 깊은 곳으로 열차가 달리다 보면 새로운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이집트 신행 정수도 중앙 상무구에는 상징적인 랜드마크 타워가 하늘로 솟아 있고 고층 건물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며 건물 사이에 녹화되는 사막에서 새로 일어난 도시의 생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노동자들은 실내 인테리어와 전기 기계 설비 시운전 작업을 육속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에 도면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황량한 사막뿐이었습니다. 11D 프로젝트 가봉령 총공정사는 프로젝트 현장에 처음 도착했던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집트 공정사들이 함께 양성되었습니다. 11D 프로젝트 공정부 야세르 사이드 부경리 역시 이러한 엄청난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본인이 이 건설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랜드마크 타워와 여러 고층 건물이 우뚝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도시의 성장은 중국과 이집트 건설자들이 함께 분투한 결과입니다. 제가 보아온 것은 수년간의 노고와 우리가 함께 극복해온 수많은 어려움, 그리고 수천 명의 중국과 이집트 건설자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이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석양이 서쪽으로 기울며 금빛 노을이 해변과 사막, 도시 사이에 짙게 물듭니다. 줄지은 공장들, 달리는 열차들, 우뚝 선 고층 건물들이 바로 중국 이집트 우호 협력에 번영하는 생생한 증거로 되고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조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닦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그램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0: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일광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는 저마다의 속도로 성장합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걸음을 내딛고,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문해유치원 현명화 원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현재 문해유치원의 운영 현황과 또 유치원이 추구하는 교육의 가치는 무엇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문해유치원 원장 현명화입니다.
0: 네.
1: 우선 먼저 저희 문해유치원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저희 유치원의 현황을 보면 예전 10년 전 또는 5년 전과 많이 바뀌었습니다.
0: 네.
1: 10년 전까지만 해도 교육의 가치와 중점을 아이들의 밝고 씩씩하게 자라는 거, 편식하지 않고 잘 먹도록 하는 거에 중점을 두었었는데, 특별히 작년부터 저희 유치원이 추구하는 교육은 아이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0: 네.
1: 얼핏 보면 뭐가 다르지 하실 수도 있지만 세분화해서 보았을 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유치원에서 졸업한 아이들을 3년간 추적 조사해본 결과 유치원에서 사회성이 수립이 안 되면 소학교에 들어가서 또래 아이들과 상호작용이 어렵구나라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0: 네.
1: 그래야 해서 저희들은 교육의 중점을 사회성 제고에 두었습니다.
0: 네, 사회성 제고. 그래요. 이제 최근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이제 공립 유치원이 꾸준히 증설되면서 사립 유치원들이 운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황인데요. 경영 악화로 유치원 운영을 포기해야겠다고 고민하신 적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당시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1: 그 당시 마음은 먹먹하고 머릿속은 하얗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었죠.
0: 네.
1: 교육자이기도 하지만 운영자로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결단하기까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0: 네.
1: 운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막혀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을 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학부모님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견제할 수가 없어서 다른 유치원을 알아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말을

0: 해야 되는데 네.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1: 그렇죠.
0: 우리 교직원들한테도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제 부모님들의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1: 네, 그래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유치원을 지속 운영하기로 결정하신 네,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는 이 유치원이 아니면 갈 곳이 없습니다. 한 학부모의 이 절절한 한마디가 큰 울림이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때의 기억과 그 마음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이 말은 사실 올해 봄에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하셨던 얘기인데요.
1: 네.
0: 이 말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1: 네.
0: 사실 올해 졸업식을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현상 유지가 어렵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 네.
0: 이제는 유치원을 정리하려고 할 때 우리 선생님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는 이 유치원이 아니면 갈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셨던 그 부모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1: 네.
0: 제가 뭐라고 또 이렇게 부족한 저를 믿고 귀한 자녀를 맡겨주셨고 원장님만이 문예유치원만이 우리 아이가 갈 곳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확 드는 겁니다.
1: 네.
0: 이 아이 한 명을 또 이 한 명의 부모님을 이 한 가정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이제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결심을 하고 자리를 털고 책상 정리부터 하면서 다시금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1: 네, 어찌 보면 한 또 부모님의 말씀이 지금 원장님을 이 자리까지 또 견지하게 만든 그런 계기가 되었네요.
0: 네.
1: 네, 문예 유치원은 우리 지역에서 진정한 통합 교육을 실천하는 극소수의 유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합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통합 교육은 무엇인지 또 단순히 아이들이 함께 모아두는 것만이 아닌 문예 유치원만의 통합 교육 핵심은 무엇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통합 교육이라 하면 다양한 교육적 요구 또 능력을 지닌 아이들이 함께 교육받는 것으로 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이 사회적 활동이나 교수 활동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네.
0: 여기에서 발달 장애와 발달 지연은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네.
0: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발달 지연 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저희 문예유치원에는 지금 현재 발달 지연 아이가 5명 있습니다.
1: 네.
0: 발달 지연이라 하면 또래에 비해 조금 늦은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발달 지연이지만 커가면 다 돼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1: 네.
0: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1: 네.
0: 어떤 아이들은 커가면서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1: 네.
0: 이 시점에서 부모님들이 관찰과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네.
0: 저희는 통합교육의 핵심을 바로 이 부분에 두었습니다.
1: 네.
0: 아이들에게 다양한 자극을 주어서 우리 아이들의 모든 감각 기관을 빨리 깨워 주어서 발달 지연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
1: 네.
0: 또한 일반 아이들과의 수업, 놀이를 통하여서 많은 자극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1: 네.
0: 이 부분에 저희가 이번 학기부터 추가한 프로그램이 바로 또래 놀이 지도입니다.
1: 네.
0: 아이들과의 부딪힘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또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바로 그 자리에서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1: 네.
0: 또래 놀이 지도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이라는 작은 사회에서부터 기초를 잘 다져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통합교육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렇군요. 통합교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의 발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일 텐데요. 아이들의 성장 속도와 발달 상황을 어떻게 세심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0: 네, 맞습니다. 아이들의 발달 상태를 관찰하고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0: 유일하게 저희 유치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발달 진단 평가입니다.
1: 네.
0: 이 발달 진단 평가에는 아이들의 대근육, 소근육, 언어, 인지, 사회정서, 기본생활검사, 또한 이 아이의 양육에서 놓칠 수 없는 부모 양육 태도 검사까지 모두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저희가 하는 발달 진단 평가는 아이의 현재 생활 나이에서 발달 나이가 비교되어 나옵니다.
1: 네.
0: 우리 지도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유치원에서 저희가 이 기준에 따라 아이들의 성장 속도와 발달 상태를 체크하고 부모님들과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이제 원장님의 교육 목표는 발달이 느린 아이들도 유치원 생활을 잘 적응하고 나아가 소학교 진학 후 학습과 사회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적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0: 아이들마다 발달 속도가 진짜 다 다릅니다.
1: 그렇죠.
0: 올해부터 저희 유치원에서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이 개별화 교육입니다.
1: 네.
0: 저도 20년 가까이 교사 생활을 하였습니다만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1: 네.
0: 그때는 이런 좋은 시스템을 저희가 접하지 못했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1: 네.
0: 지금은 저희가 전체 교사가 모두 함께 개별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0: 아이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는 것, 또한 아이를 기다려주는 것,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잘 돼야 앞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또한 사회에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 네.
0: 이 부분에서 저희 유치원은 전적으로 아이들 성장하지만 이제 학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회성입니다.
1: 네.
0: 정서가 안정되지 않은 아이들을 보면 우리 지도를 한 결과 아이들의 정서가 많이 유해짐을 보았습니다.
1: 네.
0: 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그러다 보니 문제 행동들이 줄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1: 네.
0: 그렇다고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1: 네, 반복적으로 이제 수정해주고
0: 네. 네,
1: 또 아이들을 잘 관찰해야겠죠.
0: 네, 맞습니다.
1: 그래요. 일반 아이들과 발달지연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통합교육 환경에서 일반 아이 학부모님들의 네, 우려나 불만은 없으셨는지 또 학부모들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원장님도 또 많은 노력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0: 네, 사실 제일 걱정하였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 네.
0: 사람마다 이제 생각이 다 다르고 나의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할 수도 없고 매일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하게도 현재까지는 불만이나 의견을 내는 부모님들은 안 계셨습니다.
1: 네.
0: 제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프로그램을 아주 세분화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1: 네.
0: 현재 저희 유치원에 발달 지연 아이들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 설명이나 표현도 모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고 반복해서 하고 이러다 보니 일반 아이들은 모든 것을 잘 다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0: 함께 어우러져서 놀다 보면 때론 아이들이 특성이 보입니다.
1: 네.
0: 이때 이제 리더십을 보이는 아이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필요를 보완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1: 네.
0: 오감 놀이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많은 시간을 체험 놀이로 하다 보니 부모님들도 이제 많이 공감을 해주십니다.
1: 네, 그래요. 방학이 되면 이미 소학생이 된 아이들도 종종 유치원을 찾아온다고 들었습니다.
0: 네.
1: 네, 단순한 추억 방문이 아니라 원장님과 이 유치원 교육에 대한 깊은 신뢰와 그리움이 담긴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0: 네, 그냥 저희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믿어주시니 고마울 뿐이죠.
1: 네.
0: 사실 소학생이 된 우리 졸업생 아이들을 보면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1: 네.
0: 사회성 훈련과 또래놀이를 좀 더 일찍 배웠더라면 또 이제 정서 조절 훈련을 좀 더 많이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원 산하에 이제 따로 방과 후 교육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1: 네.
0: 방학에 부모님들이 돌보기 어려운 친구들을 방학 숙제 위주로 하면서 사회성 훈련, 감정 표현 지도 오랜 오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정서 조절이 안 돼서 욱하는 성격이 나오던 아이들.

0: 먼저 감정을 읽어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정서가 안정을 찾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친구들과 의견 충돌로 이제 부딪혔을 때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행동 중재를 해주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지나가다 보면 이 또한 감정들이 쌓여서 점점 친구들을 회피하게 되고 학교 생활을 즐길 수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저희들은 아이들이 적은 그런 환경에서부터 그 훈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친구들과의 사회성 훈련도 유치원에서부터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일어날 많은 문제점들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희가 지난주까지 이번 방학 프로그램도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이번까지 3년간을 진행해온 결과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더 섰습니다. 조금 느린 아이들한테는 또래놀이 지도나 감정놀이 지도가 필수이지만 일반 아이들도 정서적인 문제에서 부딪힐 때가 많았습니다. 작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라도 아 그냥 괜찮아라고 지나가기보다는 잠깐 우리 어른들이 멈추어서 아이들의 감정을 읽어주고 아이들이 설명하는 그 상황을 잘 들어만 주어도 우리 아이들이 정서에 굉장히 큰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소학교에 가도 다시 오고 싶어 하고 부모님들 또한 믿고 맡겨주신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래요. 조금 느리게 성장하는 아이들을 포용하고 기다리면서도 교육하는 일은 깊은 사랑과 인내, 세심한 관찰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요. 어려운 순간마다 원장님을 버티게 한 마음, 또 아이들을 교육하시는 근본적인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0: 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마음 중심을 딱 하나에 두었습니다. 그냥 내 울타리에서는 나한테 와서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지내도록 하자. 내가 너희 목소리를 이제 들어줄게. 지금까지 제가 변함없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기다려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포용해 주어야 되는 것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은 정비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 단계에서는 문제점들이 범위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학교에 올라가서의 문제점은 말도 못할 정도로 많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학교에서도 이 정도인데 중학교나 고중 또한 대학 나아가서 사회에서는 어떨까? 누가 우리 아이들을 받아주고 기다려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사실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점들을 조기 발견, 조기 중재에 두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교사가 세심히 관찰만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미연에 발견하고 바로 잡아만 주더라도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이런 작은 문제들을 방치하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되면 그때엔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될 것이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또 많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의 마음과 방법들을 나누고 가정과 저희가 함께 하도록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여타 특수교육 기관들은 아이들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원장님께서는 아이들의 능력 성장은 물론 또 아이들의 정서 관리와 마음 성장에 더욱 많은 정성을 쏟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0: 정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또래 사이에서도 표현을 잘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학업에서도 어려운 문제만 보면 욱 하고 성격이 올라와서 책을 찍거나 또한 앉아서 울거나 포기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소학교 이제 3학년 친구한테 물어보았습니다. 학교에서 네 친구 이름이 뭐야? 어떤 친구가 좋아? 이제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친구가 없다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럼 학교에서 너는 어떻게 놀아? 이제 그랬더니 자기는 교실에만 있는다고. 사실 이 말을 듣는데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친구랑 노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0: 못해서 또 이제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 누구한테도 다가가기 어려운 거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정서 교육에 이제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1: 네, 그렇군요. 현재 소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학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원장님께서 9월부터 또 이런 아이들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프로그램의 취지와 주요 내용은 어떠합니까?
0: 네, 이 부분은 제가 3년간 소학교 아이들의 생활을 관찰해 본 결과, 아, 이 프로그램은 정말 시급하고 정말 중요하구나 했던 이제 그러한 부분입니다. 많은 선생님들과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마음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를 자기 세상에 가두거나 생각지도 못한 문제 행동들과 돌발 행동으로 담임 선생님을 너무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 한명한 명에게 많은 시간을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 우리 느린 아이들이 제일 힘들죠. 사실 그동안 많은 부모님들이 요청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에 올해 봄부터 지금까지 준비를 하여 이번 7월에 이제 새롭게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유치원을 그만두고 이쪽에다 중점을 둘까 이제 그러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이제 9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소학교에 진학한 친구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또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가 10명의 학생을 정원으로 모집하였는데 이미 7명의 학생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생활은 정상.
1: 그래요. 그럼 이 수학생 10명은 혹시 나이 제한은 따로 있습니까?
0: 아직은 없습니다. 소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아이들은 이제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1: 이제 고급 학년이 돼서도 또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0: 네,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교육자로서 원장님께서는 문예유치원의 아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싶으신지, 또 원장님이 꿈꾸는 아이들의 미래 모습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0: 네, 이제 20년 가까이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와서 잘 먹고 그냥 잘 놀고 잘 자고에만 이제 집중을 하였고 또 아이들의 대변 색상이나 그 물은 정도까지 체크하여서 이제 부모님들께 교대를 하고 이렇게 유치원에 있는 동안에 아이들의 건강과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었었습니다. 허나 지금 저희 교육 방침과 원칙은 360도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부터 정서 조절 능력을 잘 키우고 또래들과 잘 어울려서 앞으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 아이들이 하나하나 이제 물끄러미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를 보면, 아, 이 아이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까? 나중엔 또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 이제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바라다 보면 아이들의 미래를 제가 막 그려보기도 합니다. 제가 꿈꾸는 아이들의 미래는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당차게 이제 자기 표현을 하고 맡은 바 일도 훌륭하게 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과 저희가 이제 함께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1: 그래요. 최근 이제 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인 등으로 발달 지연을 겪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성장이 조금 느리다고 느끼는 부모님들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적극적인 개입 방식과 또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0: 네, 요즘에 이제 우리 주변에서 특히 소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0: 예전 아이들 같지 않을까. 다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예, 우리 발달 지원팀 이제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요즘 환경 오염의 문제가 이제 제일 심각하고 음식들도 이제 그 원인의 하나로 꼽을 수가 있다. 또한 이제 매체에 아이들이 과다 노출된 것 또한 이제 무시 못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영향이라면 주 양육자와 양육 환경입니다. 주 양육자라 그러면 아이들과 주 4일 이상 함께 있는 사람을 주 양육자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출근을 해야 되고 낮에 모든 시간을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베이비시터한테 맡긴다고 할 때, 이때 주 양육자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베이비시터가 되겠죠.
1: 그렇죠.
0: 예, 이때 주 양육자분들은 아이들의 반응과 표정을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또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 반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수많은 표현을 해줄 때, 이제 아이들의 반응 하나하나를 이제 놓치지 마시고, 그 반응에 또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오감을 통해 세상을 체험합니다. 입으로도 이제 체험을 하고, 손 또는 이제 눈으로, 이렇게 전신으로 세상을 배워나가죠. 주 양육자의 얼굴, 또 이제 촉감, 소리, 냄새 등입니다. 이러한 감각의 총집합이 아이의 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생후 1년 반이 아이들의 앞으로의 성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간 제대로 만약 소통을 못하고 방치되어 있던 아이들은 나중에 자폐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볼 때, 1세에서 3세, 이 시기는 주의력과 공동주의 싹이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아이의 뇌는 내가 본 것을 이제 어른들한테 너도 봐줘 라는 욕구로 가득합니다. 이걸 공동주의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 아이와 함께 대상을 바라보면서 반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저기 하고 손가락으로 이제 무언가를 가리킬 때그 방향을 함께 보고, 강아지네, 강아지가 멍멍하네, 뭐 강아지가 귀엽네 라고 이제 적극적인 반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초록불은 가, 빨간불은 멈춰야 돼. 또한 이제 이번엔 내가 먼저 할게, 다음엔 이제 네가 해. 하는 이제 이런 먼저 등후 이런 같은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것 같은 놀이들이 전두엽의 자기조절 회로를 단련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서 기다릴 줄 아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이때 저희 유치원에서는 정서조절과 기다림, 또한 또래 놀이까지 동시에 진행하게 되며, 어린이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 장난감을 빼앗는다거나 놀고 싶은데 표현을 못할 때, 또, 좀 서투른 방법으로 다가왔을 때, 이제 그럴 때 행동 중재나 이제 행동 수정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놀이를 할때 아이들의 반응을 잘 보셔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아이가 반응을 잘 못하네. 2세가 되면 아이들의 언어가 폭발하는 시기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단어량이 현저하게 적다. 이제 그러면 그 시기에 그냥 되겠지 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더 친밀한 소통, 예를 들면 자연에 가서 또 많은 또 체험을 해본다던가, 이제 아니면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면 이제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부모님들의 관찰과 또 발견이 제일 또 이제 빠른 치료법이 될수 있겠네요. 매년 졸업과 입학 시즌이 찾아오면 유치원 운영은 또한 번의 시련을 겪게 되는데요. 힘든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지금까지 운영해오신 원장님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인데요. 끝으로 이제 유치원 운영 계획과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0: 네, 정말이지. 이제 운영과 아이들의 사랑은 별개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저희도 이제 지난주에 졸업식을 하였습니다만, 매번 졸업식을 할 때마다 내년 졸업식

0: 결혼식은 할수 있을까? 이 어려운 시기를 또잘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자랑하고 아이들을 좋아하여서 이 직업을 선택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이번에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 교사들과도 모든 상황을 이제 오픈하였습니다. 유치원의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과 또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제 의논을 하고 지혜를 모은 결과 앞으로 저희 유치원은 정원을 이제 30명으로 제한을 하고 더 유효한 소통 놀이와 이제 아이들의 관찰과 진단 평가와 지도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연령대별로 발달 단계를 체크하고 이제 개별화 교육을 진행하며 오감 놀이에서 많은 감각 자극을 키워서 언어와 이제 인지 발달을 돕고 대근육, 소근육 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자 합니다. 또한 유일하게 저희 유치원에서만 할수 있는 어린이 발달 진단 평가를 진행하여 아이들의 성장 과정마다 놓치지 말고 체크해야 할 부분들을 제때 체크하여 성장의 골든 타임을 잘 활용하고자 합니다. 어머님들도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을까? 내가 지도하는 방법이 과연 맞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오셔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발달 진단 평가는 저희가 하지만 저희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이라도 받아보셔도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이나 또한 아이를 가르치는 저희들의 마음이나 딱 하나의 공동 소망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연길의 이 지역의 아이들이 유치원 단계에서 좀더 많은 체험을 하고 또 어른들의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키와 지혜가 자라났으면 하는 것이 이제 작은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1: 사랑과 인내, 그리고 발달이 늦은 아이들 역시 잘 성장할 것이라 소망을 품고 마음 따뜻한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는 문예유치원 현명화 원장님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통합교육의 울타리 안에서 일반 아이들은 배려와 나눔, 존중을 배우고 발달이 느린 아이들은 맞춤형 따뜻한 교육을 통해 자신의 속도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변화는 원장님과 교사님들의 또 무한한 사랑, 인내와 헌신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사랑받고 자신만의 빛을 찾아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교육이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허영실, 방송 진행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빈곤 퇴치 정밀화 난관 돌파전을 잘 치를 때 관한 좌담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시와 현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현재 실정에 맞게 실조로부터 출발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관련 재반 정책과 조치가 구체적으로 실시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고과 평가 기제를 개진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진전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보완함으로써 성에서 총책임을 지는 것이 업무 요구와 책임에서 구현될 뿐만 아니라 고과에서도 구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3자 평가 방식을 개진하고 범위를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주로 두 가지 걱정 해소, 세 가지 보장 상황을 평가해야 합니다. 빈곤연 퇴출에 대한 특별평가 검사는 성에서 조직하고 중앙에서 감독 검사와 순회 검사를 병행하면서 무작위로 검사해 퇴출의 진실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성급 지도자 면담 방식을 개진하고 올해 또 한 번 집중적으로 면담을 진행할 것이며 앞으로는 상시화해 문제가 발견되는 대로 수시로 면담해야 합니다. 넷째, 정밀성을 확고히 파악해야 합니다.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을 잘 치름에 있어서 그 승패는 정밀성에 달려있습니다. 빈곤 인구 등록부를 계속 보완해야 하며 중점적으로 데이터 공유와 분석을 강화해 거시적으로 결책하고 업무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시책 정밀화를 깊이 있게 추진해 현지 실정에 맞게 마을, 가구, 주민에 따라 시책할 때 대한 요구에 따라 산업에 의한 빈곤 구제, 타지역 이주에 의한 빈곤 구제, 취업에 의한 빈곤 구제, 위험 가옥 개조, 교육 이주를 추진한다고 해 이주하지 말아야 할 일반 농가가 이주하고 반면 이주해야 할 빈곤 가구가 이주하지 못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향후 3년간 먼저 빈곤 인구 등록부에 기재된 이주해야 하는 가구들을 모두 이주시킨 다음 기타 동시기 이주자들의 이주를 점차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아직 이주 안치 조건을 갖추지 못한 빈곤 인구에 대해서는 두 가지 걱정 해소, 세 가지 보장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 앞으로 향촌진흥 전략의 실시와 결부해 한 단계씩 추진할 수 있으며 생태 이주의 실시 및 안정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나 점차 잘 살도록 하는 데 유리한 기타 이주의 실시를 통해 이주에 의한 빈곤 구제를 계속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다섯째, 자금 관리를 보완해야 합니다. 빈곤 구제 자금은 양적으로 많고 관련 범위가 넓고 지원 상대가 분산되고 지원 기간이 길어 감독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 각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감독 관리를 강화해 투명하고 청렴하게 빈곤을 구제해야 합니다. 투입을 늘려 빈곤 구제에 대한 투입이 빈곤 퇴치 난관 돌파의 목표, 임무와 서로 맞물리도록 해야 합니다. 자금의 통합을 강화하고 농업 관련 자금에 대한 관리 체계를 원활히 해 통합된 자금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프로젝트를 에워싸고 정밀하게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자금의 사용 효율과 효과를 제고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김학송 작사 문동덕 작곡의 연변대찬을 김지협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옥입니다. 음악은 가장 저렴한 시간여행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향수에 젖어 악보에 고스란히 새겨지죠. 하얀 눈이 아름답게 수놓던 날, 시린 손으로 꽂은 이어폰 속에서 흐르는 선율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또 추억을 상기하게 만듭니다. 추억을 담은 음악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차미령의 사랑 더하기로 시작합니다.

독서를 하면서 혼자 다니는 연습을 하는 중이랍니다. 하는 글을 봤습니다. 그는 이제 저도 혼자 다니는 걸 즐겨야 할까 봐요. 근데 혼자 다니는 게 참 좋더라고요. 집에 가든 게임방을 가든 주위 친구들에게 의견을 묻고 의견이 뭉쳐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쩌면 저도 모르게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나 하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래도 의지하는 인간에서 자주적인 인간으로 조금씩 변해가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게 조금은 편하고 좋을 것 같네요. 네, 혼자 있는 게 좋아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혼자 있을 줄도 알아야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의지하는 것도 없어지잖아요. 남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드는 일인데

재미있는 상식이 있어 알려드리려고요. 여러분, 잉어의 콧구멍이 네 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물속에서 사는 잉어는 콧구멍으로 물이 들락날락한답니다. 언뜻 보면 콧구멍이 하나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쪽에 두 개씩 뚫려 있는 게 보일 겁니다. 한쪽 콧구멍으로 물이 들어오면 다른 한쪽 콧구멍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동안 잉어는 물속에 녹아있는 모기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잉어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거의 못 먹는 것이 없습니다. 조개, 새우, 게 등 껍데기가 딱딱한 것뿐만 아니라 물속에 사는 곤충, 어린 물고기, 물고기의 알, 돌에 붙은 미생물, 물풀까지 먹어치우는 대식가입니다. 코로 물이 들락날락하면 숨은 어떻게 쉬느냐고요? 숨은 아가미로 쉬기 때문에 콧구멍은 오로지 냄새 맡는 데만 쓰인답니다. 다음 곡입니다. 안경수 마법자 가수의 사랑가.

이 순간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신가요? 마음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차 한 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 한 잔이나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면서 또 저의 음악의 향기 코너에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구정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연변의 봄.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这半山那天，我知我知快将要别离，没说话。望向他，却听到他说不要相约，纵使分隔相爱，不会害怕。

0: 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放你的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91.4 延吉综合。

0: 现在是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这半山那天，我知我知快将要别离，没说话。望向他，却听到他说不要相约，纵使分隔相爱，不会害怕。

有吻过你，这毕竟并不存在。人生车程开始消磨逝。

下，不肯追去。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

庆幸，大地又不止一种族人，神造世人，种种色色都有他公允。

0: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1: 延吉的清晨，一碗热气腾腾的牛肉汤，